네, 영어가 많긴 했지만 그래도 가사가 그 뭐지? Somebody Like You라는 노래만 그것만 잔뜩 들어가 있어요. 총, 칼, 키보드 다 좀 치워. 인생은 짧아. 중후에 비워. 막 뭘 체면 따져 내렸나. 야 임마 좀 더 가까이 와. 이런 내용의 가사인데요. 그 BTS 노래들은 왜 영어로만 나올까요? 그래서 이 노래는 분명히 한글이 들어가 있어서 제가 전해드려 봤습니다. 사실은 저도 BTS 노래들 참 좋아하거든요. 그 신나기도 하고 그 다르게 표현이 되는 것도 좋고 해서 자주 듣는 편인데요. 제가 전해드렸습니다. 우리 방에서는 그 영어가 많이 삽입된 노래들은 원래 안 되죠. 근데 제가 하다 보니까 어쩌다 보니까 넘어가서 전해드리긴 했습니다. 신창란의 행복해져라님께서 베네볼의 노래 그리고 엠플라잉의 노래 윤지성의 노래를 청해 주셨는데요. 달빛사랑님 안녕하세요. 주말 잘 보내고 오시는 거죠? 날씨가 꾸리꾸리하네요. 그래도 시원해서 좋은 아침이에요. 출근해서 차 한잔하며 방송 듣네요. 사랑님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시고요. 오늘도 방송 잘 듣겠습니다 하셨어요. 감사합니다. 우리 행복해져라님 언제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주말 잘 보내셨죠? 저는 주말 내내 돌아다녔어요. 뭐 했냐고요? 주말 내내 쇼핑했어요. 사실은요, 신랑하고 아들내미하고 둘이 돌아다니면서 쇼핑을 하는데 우리는 웬만하면 사지 말고 아이쇼핑하자 그러고 갔는데 사실은 보면은 다 욕심이 생겨서 사게 되잖아요. 그렇게 됐어요. 그냥 지르다 보니까 너무 과하게 질러가지고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이제부터는 손가락 빨면서 지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질 정도로 과하게 지르고 왔답니다. 살 때는 기분 좋았는데 너무 비쌌습니다. 우리 행복해져라님 이 한 주 지난주보다 많이 웃고요. 언제나 행복을 기원하면서 오늘도 행복하시길 바라면서 노래 함께합니다.

네, 신청곡 다 전해드렸어요. 우리 행복해져라님 신청곡 세 곡 베네볼의 Bless You Love 이렇게 청해 주셨는데 이 노래는 처음 듣는 것 같아요. 당신의 사랑을 축복합니다 라는 아주 예쁜 그런 노래이죠. 덕분에 잘 들었습니다. 처음 듣는 곡인데 너무 좋았습니다. 오늘 하루도 즐거운 날이 되고 계신가요? 날씨가 꾸리꾸리하다고 축 처져서 푹 처져서 있는 거 아니죠? 오늘은 월요일이지만 그래도 신나게 보내는 그런 시간 되셨으면 합니다. 제가 발라드 몇 곡을 전해드려 볼까 합니다. 도요한의 늦은 안부, 그리고 이선희의 이제야 사랑이 보이네, 리아의 너의 세상에 내가 살아가, 이렇게 세 곡 전해드립니다. 요즘에 제가 많이 꽂혀있는 노래들 중에 한 곡, 세 곡입니다.

길을 걷다가 돌뿌리에 걸리면 이것은 걸림돌이 되지만 냇가를 건널 때 물가에 놓인 돌은 고마운 디딤돌이 됩니다. 오늘도 만나는 사람마다 따뜻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상대에게 걸림돌이 아닌 디딤돌이 되어주는 멋진 우리 하늘에서 가족분들 되길 바라면서 다음 곡으로 준비한 노래는요. 도경수의 놀이터 신나는 곡으로 준비했어요. 아이브의 노래, 마마무의 노래, 아이브의 뱅뱅, 그리고 마마무의 포플러 이렇게 세 곡 준비했습니다.

네, 계속 준비한 노래 신나는 곡으로 준비했습니다. 데이식스의 한 페이지가 될 수 있게, 그리고 마이티 마우스의 랄랄라, B1A4의 오구오구 함께합니다.

네, 제가 노는 새에 노래들이 막 넘어갑니다. 제가 노래 두 곡 전해드리면 아마도 시간이 너무 오버될 것 같네요. 어떡하죠? 엄정화의 포이즌 드리고요. 왜 말투가 이럴까요? 일단은 제가 전해드립니다. 엄정화의 포이즌 이어서 이효리의 텐미니까지 함께합니다.

네, 이제 달빛사랑이 물러갈 시간이 다 됐습니다. 우리 다음 방송 이어주시는 바다비님 앞으로 온다. 바다비님과 즐겁고 편안한 시간 이어가시길 바랍니다. 한 번뿐인 오늘 다시 오지 않는 시간입니다. 행복이란 친구가 되는 하루 되시길 바라면서 달빛사랑의 음악량 여기서 마칩니다. 함께 해주셨던 모든 분들, 그리고 제게 선물 주신 분들, 친척난 다녀가 주신 분들, 추천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 인사 꾹꾹 전해드리면서 여러분 사랑합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바다비예요. 한 주의 시작 월요일입니다. 제가 있는 곳은 비가 올 것 같아요. 약간이 흐린 그런 날씨네요. 여러분들도 오늘 흐린 날씨만큼 기분 안 좋은 일 있으시다면 하늘호수 방송국과 얼른 함께하세요. 기분 좋은 일이 펼쳐질 예정이거든요. 자, 하늘호수 방송국 바다비 가요 FM 기분 좋은 일 그리고 행복한 일 그리고 웃을 수 있는 일 함께 우리 나눠보아요. 12시까지 이야기하겠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인내부 대화방에 계시는 분들에게 안내 말씀드립니다. F4 눌러요. 네, 새로 고침 누르래요. 흑정민님께서 낚시터

여섰습니다. 입질 오시면 바로바로 낚시하셔야 되니까요. 가만히 계시지 말고 F4 눌러요. 새로 입장하신 분들께서는 오늘도 갈치, 고등어, 돔 다양한 낚시 하셔서 부자 되시기 바랍니다. F4 눌러야 그게 되나봐요. 그러니까 꼭 F4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들께서 함께하고 계시는 이곳 하늘호수 방송국, 저는 바다비예요. 앞전 방송 달빛사랑님의 아주 힘차고 기운나는 월요일 아침에는 그래야죠. 힘나는 목소리, 그리고 예, 누군가의 기운을 북돋아주는 목소리 함께 하셨습니다. 저는 오늘 조금 약간 우아하게, 섹시하게 그렇게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날밤을 꼬박 샜거든요. 커피를 그 두 잔을 막 마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간의 졸음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근데 있잖아요. 저는 잠을 좀 못 자면 원래 섹시한데 더 섹시해지거든요. 자, 오늘 섹시한 그녀와의 데이트 12시까지고요. 나의 이야기, 너의 이야기, 우리들의 이야기. 하늘호수 방송국에서 우리 함께 12시까지 나누어 봐요.

제가 머리가 그닥 나쁜 편은 아니거든요. 근데 요즘 굉장히 잘 잃어버려요. 고기를 잡긴 잡았는데 어디에서 나 몇 마리 잡은 거야? 장미야 어디서 왔겠니? 라고 하니까 저희 타자 치는데 옆에 점이 3개 있거든요. 그 점 3개를 누르니까 상점 가게가 뜨더라고요. 그 상점 가게에서 내가 몇 마리나 잡았지? 하니까 300점? 300점이 또 오래 걸리진 않아요. 하트 주네요. 하트 좋아. 예, 요즘에 그 하트 선물 받으면 비행기가 막 이렇게 날아가거든요. 떴다 떴다 비행기 날아라 날아라 뭐 그런 느낌이어서 굉장히 기분 좋더라고요. 작기님들에게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주시면 작기님들이 매우 행복해 하시지 않을까 싶네요. 오늘 지금 낚시 열리고 있고요. 그리고 6월 16일날 저희 하늘호수 방송국이 개국 이벤트 방송 진행합니다. 하늘호수 작기님들이 거의 다 참여하니까 그날만큼은 하루 종일 들으셔도 좋아하는 자키의 목소리는 언제고 나온다는 거. 6월 16일날 꼭 여러분들 많이 많이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그날 근무여서 낮에 말고 저녁 7시에 예정되어 있고요. 좋아하시는 자키님들의 시간표 확인하셔서 참석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정말로 정말로 좋아하는 저의 최애 다비 누나 천국 남깁니다. 그러면 제가 이렇게 기분 좋은 멘트를 하죠. 정말 정말 정말 정말 정말 주말 잘 보내셨나요? 2시간 동안 사랑스럽게 잘 들을게요 라고 해주셨습니다. 예, 저는 주말 동안 일 열심히 했고요. 오늘 내일 쉽니다. 주말에 누군가가 일을 해야 누군가는 편안하겠죠. 예, 그리고 오늘도 누군가가 열심히 일하고 있으니까 저는 또 열심히 놀아놀아 예, 놀 예정입니다. 필사마님께서 2시간 감사히 잘 듣겠습니다 라고 하시면서 주신 곡이죠. 울랄라 세션의 런데빌런 원더걸스의 I feel you 전달해 드렸고요. 요즘에 그 케일이 신곡 발표는 많이 못하고 있는데 요즘에 그 예능 프로그램에서는 가끔씩 볼 수 있더라고요. 노래 잘하는 남자 그렇지만 잘생기진 않은 남자 케일의 가슴이 뛴다 다비치의 품 전달해 드릴게요.

요즘 아이돌 그룹, 걸 그룹 이렇게 보면 센터 그 노래를 잘하는 메인 보컬 있고 나머지 분들은 대부분 연예 활동 많이 하시잖아요. 그쵸? 연예인 되는 경우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그 옛날 하셨던 분들은 대부분 다 노래를 잘했던 것 같은데 오늘 그 인라이브 대화방에서 희야 그리고 뭐 가비엔제이 이렇게 말씀들 많이 하시는데 가비엔제이 박하요비 그 멤버 중에 박하요비 있잖아요. 그분도 약간 좀 사차원적인 경향이 말씀하실 때 그리고 대부분 그 노래를 잘 부르는 사람들이 엉뚱한 그런 매력 있잖아요. 그런 면에서 가비엔제이에서도 그런 분이 좀 약간 있었는데 요즘 가비엔제이 같은 경우에는 새로 신곡 발표가 좀 많이 안 되는 것 같긴 하네요. 그 희야의 멤버 중에 남규리 씨가 노래를 굉장히 잘 부르잖아요. 애잔하고. 네, 제가 야구 이야기 가끔 하잖아요. 그 10년 전에, 11년 전인가 2010몇 년도에 남규리 씨가 그 야구 시구라고 하나요? 앞에서 시구를 하는데 복장이 정말 시대를 앞서도 너무 앞섰다. 약간 그런 느낌의 시구를 해서 복장. 와, 여튼 연예인이라는 건 남들에게 관심 받고 또 대중의 눈동자가 이렇게 주목되는 그런 분들이잖아요. 그런 걸 보면 확실히 그 이익이 아니면 4차원 세계를 가지신 분들이 연예인 할게 굉장히 최적의 조건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가끔 하게 되더라고요. 반갑습니다, 꽁치님. 안녕하세요. 새벽에 너무 일찍 일어나서 지금 멍하네요. 오전 오후에 잠을 자면 안 되는 여건이라서 오후 늦게까지 잘 지내야 할 듯합니다. 새벽에 비가 내려서 습한 날입니다. 날씨가 서늘하기도 했었는데 지금은 습기가 많아서 그렇지 적당히 더운 날인 듯합니다. 바다비님, 오늘도 반갑습니다. 즐겁고 신나는 오전 시간 보내세요. 라고 해주셨어요. 저는 어제 나이트 근무했거든요. 제가 다니고 있는 회사가 산 속에 있습니다. 창문을 열었는데, 와, 바람이 너무 시원할 거예요. 아니, 시원하다 못해 약간 춥더라고요. 그랬더니 비가 오려고 했나 봐요. 아직 비가 내리진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가 올것 같은 날씨입니다. 저는 비를 좋아하진 않지만, 비가 오고 난 뒤에 청량함? 예, 그거는 참 좋더라고요. 비가 내릴 거면 후다닥 내리고, 그렇지 않을 거면 물러가라. 이렇게 말하고 싶은 날씨네요. 신청하신 노래, 이세준의 모든 걸 줄게요. 이석훈의 친구 아닌 남자로, 홍승민의 청소 다 준비해 놓고 있어요.

월요일이라 다른 날에 비해서 오늘 더 바쁘시죠? 네, 월요일이 좀 약간 그렇더라고요. 꿈꾸는 마음으로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좋은 노래랑 함께 게시판 다녀가 주셔서 고맙습니다. 바다비님, 안녕하세요 라고 해주신 행복해져라님, 안녕하신 거죠? 잘 지내시는 거죠? 좋은 아침, 오늘도 바다비님 방송 잘 들을게요.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 라고 해주셨습니다. 얼마 전에 주신 사연이 계속해서 마음에 걸리고 있습니다. 잠깐의 그 휴란 시간이 여유가 있으신 휴가 되는 것일까? 아니면 조급한 휴가 되는 것일까? 그런 걱정 살짝 되고 있고요. 잘 될 거예요. 잘 헤쳐나가실 거예요. 좋은 일 있을 거예요. 이렇게 격려해 드리고 싶지만 가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글이 말을 대신할 수 없고 말이 글을 대신할 수 없다. 어떨 때는 말이 누군가에게 굉장한 위로가 되지만 그 말 한마디 한마디를 또 곱씹어 볼 때 무언가 내가 생각 없이 내뱉은 말에 상처가 되는 경우도 참 많잖아요. 그래서 생각을 정리하고 적은 글이 낫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근데 또 한편으로는 얼굴 보고 얘기해야 아, 저 사람이 진심이구나 그렇게 또 생각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가끔 어떻게 말을 해야 될까? 아니면 어떻게 글을 써야 될까? 이런 고민을 하는 시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알고 계시죠? 느껴지시죠? 늘 행복해져라 닉님처럼 행복해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주 오랜만에 게시판에서 뵙는 느낌입니다. 비즈마님 안녕하시지요. 신청하신 노래입니다. OPPA의 그대야 미안해, 유피의 바다, 풍뎅이의 솜사탕 주셨고요. 그 저를 보면 고래고래 하면서 바쁜데도 굉장히 티내주는 그런 분이 있습니다. 흰수염고래님이시라고 그분이 풍뎅이의 솜사탕이라는 노래를 신청곡으로 주셨는데 아이들이 좋아하는 노래래요. 윤도현의 흰수염고래 그리고 풍뎅이의 솜사탕 이렇게 주셨던 그런 기억이 나네요. 누군가가 좋아하는 노래를 이렇게 함께 적어주셔서 들려드릴 수 있어서 그것 또한 좋지 아니한가 이런 느낌이네요. 게시판의 사연과 노래들이 그런 것 같습니다. 어느 날 아침 문득 들었는데 이 노래가 참 좋았어요. 옛날 한 옛날에 제가 좋아했던 누군가랑 들었던 노래인데 오늘 같은 날 그 사람이 생각나고 듣고 싶네요. 이런 글귀나 사연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노래가 가끔씩 똑같은 마음으로 들려지는 느낌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신청하신 노래들은 제가 거의 다 준비해 드릴 거고요. 저는 신청곡 마감했습니다. 다음 방송 우리 흑장미님께서 준비하고 계시고요. 게시판 데이트 흑장미님과 지금부터 함께 나누시기 바랍니다. 오늘 그 입장하시는 분들의 닉네임이 이쁘신 분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그린? 예, 그린님, 버드나무 숲님, 못 뵀던 분들인데 예쁜 닉네임들이 참 많이 오는 것 같습니다. 뭐 이렇게 직설적인 점눈문 원사장 이런 분들도 기억하기 좋은데 여자분들이 오늘 특별히 이쁜 닉네임이 오니까 뭔가 더 다소곳해야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이네요. 부드러운 목소리를 가진 두 남자의 노래 들려드릴게요. 이석훈과 이세준 목소리 지금 준비해드립니다.

제가 방송 멘트로 제가 무슨 일을 하는지 자주 말씀드리잖아요. 저는 사회복지사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6월달, 12월달 되면 결산하느냐고 미치고 팔짝 뛸것 같습니다. 뭐, 만원, 1령점, 땡땡땡.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 적는 거. 그리고 프로그램을 진행한 부분에 대해서 이런 거 저런 거막 적는 거. 근데 그냥 적는 건 괜찮은데 이게 머리가 약간 멘붕이 되는 게 저는 좀 블로그를 좀 오래 했거든요. 재택근무 엄청 15년 정도 바이럴 마케팅이라고 해서 네이버에서 정말 많은 블로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네이버 블로그를 할때 정해진 틀이 아니라 오히려 남들 눈에 좀 띄고 예쁘게 예쁜 글씨체나 아니면 남들 눈에 띄게 그런 글을 써야 돼서 그런 거에 익숙하다가 한글 문서 정말 너무 힘든 거예요. 나는 분명히 칸뜨기를 했는데 칸이 가지를 않고 나는 분명히 밑에 칸을 내리고 있는데 내려가지 않고 그리고 뭐셀 높이, 셀폭 이런 거 맞춰야 되는 거 정말 많이 힘든 것 같습니다. 더군다나 이게 블로그 하는 거랑 컴은 달라요. 저희가 방송할 때 저희가 이제 사운드 카드를 만지잖아요. 내 것만 만질 줄 알고요. 네이버 블로그도 내가 하는 것만 하는 거지. 일반적으로 뭐 컴퓨터를 잘한다 이런 느낌은 좀 없는 것 같습니다. 다행스럽게도 저희 하늘호수 방송국에서는 흑장미니까 흑장미님께서 컴의 여왕이시기 때문에 장미야 이거 안 된다라고 하면은 뭐 거의 원격으로 대부분 고쳐주시기 때문에 집안에서 무언가가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해결이 가능한데 회사에서는 제가 저희 말을 책임지는 사람이라서 뭔가

물어보면 아 그거 막 알아다가 해야 되니까 굉장히 많이 좀 힘이 들더라고요. 근데 아, 5년 동안 다니면서 하나도 몰랐던 걸 이번 한 달 동안 예, 거의 다 좀 많이 아 이런 거였어? 약간 좀 감이 오는 느낌? 여튼 세상을 살아가는 게 나이를 먹음에도 불구하고 더 쉬워지는 게 아니라 갈수록 어렵다. 프로그램 정리하는 거, 한글 문서 하는 거, 그리고 문서 정리하는 거 너무 싫다. 나는 몸으로 일하는 것만 시켜주면 안 돼요. 약간 이런 느낌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배움은 끝이 없구나를 또 느끼는 요즘이 아닌가 싶네요.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오늘도 열심히 일을 하고 계시나요? 아니면 농땡이? 자 일단 이 노래 들어보세요. 안재욱이라는 이름을 길이길이 알렸던 드라마 별은 내 가슴에 오리지널 사운드 트랙 포에버 함께하고 계십니다.

가수가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그 인기가 있었던 그런 분들 있죠. 뭐 예컨대 추성훈 씨가 그 하나의 사랑이라는 노래를 불렀잖아요. 박상민 씨의 한동안 엄청난 신청곡으로 들려왔는데 사실 그 추성훈 씨가 요즘에 거의 모든 예능에 어마무시하게 많이 나오더라고요. 요즘에 그

오디션 프로그램부터 시작해서 굉장히 많은 프로그램들이 있잖아요. 제아에 묻혀있는 분들을 끌어내라 뭐 이렇게 다양한 그런 프로그램들이 있는데 또 그런 프로그램이 하나 만들어지는 것 같습니다. 게시판에 이제 신청곡들 굉장히 많이 또 올라올 것 같아요. 더 스카웃이라고 가수들이 나오는 그런 프로그램인가 봐요. 아마도 또 많은 분들께서 신청곡으로 들려주시지 않을까 싶네요. 반갑습니다. 와우님 못 주무시고 오셨군요. 방송 마치면 꿀잠 주무세요. 월요일이라 할 일이 많네요. 방송 들으면서 하나씩 하나씩 해결할게요. 방송 감사하고 좋은 하루 보내세요 라고 해주셨습니다. 그 하늘수 방송국에서 저녁방송 하시는 이니님 되게 행사가 하나 있었는데 거기에서 노을을 초대하셔가지고 노래 들었거든요. 아 저렇게 생겼구나. 아 저렇게 부르는구나 그러면서 라이브를 들었던 그런 기억이 갑자기 나네요. 신청하신 노래죠. 노을에 살기 위해서 플라워의 단 한 사람 그리고 김주원의 사랑이 늦어서 미안해 최진영의 영원 2예요. 네 영원 2까지 준비해놓고 있습니다. 다행히 오늘 신청하신 노래들을 다 전달해 드릴 수 있어서 다행이고요. 노래 스타일이 참 다양한 노을 같은 경우에는 전통 발라드 많이 부르고 플라워 같은 경우에는 약간의 락 발라드 그리고 김주환 씨는 R&B 그리고 최진영 씨도 락 굉장히 장르가 다양하게 신청곡으로 주신 것 같습니다. 일단 플라워의 고유진의 목소리 단 한 사람 그리고 김주환의 사랑이 늦어서 미안해. 김주환 씨 같은 경우에는 그 미콕 느낌 진짜 많이 나는 그런 R&B를 부르시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뭔가 좀 독특한 그런 보이스가 있지 않나 그런 느낌도 드는 것 같습니다. 신청하신 노래 한 곡 한 곡 전달해 드릴게요.

새벽에 핸드폰을 들고 인터넷 창을 열었는데 거기에서 가수 린에 대해서 나오더라고요. 미우새에서 이혼을 일상 공개라고 메인이 떠서 뭐지? 했는데 화장실 안에 들어가서 콩을 먹고 그 안에서 뜨개질을 한대요. 근데 그게 왜 요즘 이수 같은 경우에는 원래 발라드의 여왕 그리고 오리지널 사운드 트랙 드라마 오리지널 사운드 트랙 드라마의 OST의 여왕이다 라고 할 정도로 그 애잔함과 그런 목소리로 굉장히 사랑받던 가수잖아요. 그러다가 그 MC 더 맥스의 이수님과 결혼하면서 굉장히 많은 힘듦을 좀 겪으셨다. 린의 입장에서는 누군가를 품어주려 했지만 사람들의 그 시선 아래서 그냥 행복할 수는 없었겠죠. 그러니까 여튼 이혼을 하고 나서 트로트로 지금 전향을 해서 그 분야에서 굉장히 많이 패널로 활동을 하고 있는데 아주 작은 이야기에도 눈물을 굉장히 많이 흘리는 모습을 엄청나게 많이 보여주면서 왜 저렇게 울지? 너무 우는데? 약간 그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그 화장실 안에 들어가서 변기랑 욕조 사이에 앉아서 뜨개질을 하면서 콩을 먹는 건 세상 사람들로부터 완전히 여기는 안전하다 그런 느낌이래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의 그런 리플 그런 걸로 상처받았을 테고 그리고 또 많은 사람들 안에 노출되어 있는 직업이다 보니까 자기만의 그리고 자기 방어가 나온 거겠죠. 가끔 삶을 살면서 그런 생각 들어요. 여러분은 어떠신지 모르겠지만 여기는 안전한가? 여기는 뭐 누구에게도 노출되지 않고 누군가에게 이상한 소리, 안 좋은 소리 그런 걸 듣지 않을 수 있나? 뭐 이런 생각 들 때가 있잖아요. 저는 회사 생활하면서 제가 가끔 이야기를 하는데 저희 회사뿐만이 아니라 전체적인 사회 구조가 약간 좀 그런 느낌으로 돌아가고 있는 것 같거든요. 강약, 약강. 강한 사람은 약한 사람을 잡아먹고 뭐 그런 거

공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내가 힘들고 누군가랑 말하기 어렵고 그리고 세상에 대해서 조금 더 알고 싶은데 나를 드러내지 않고 알 수 있는 곳, 그게 인터넷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인터넷도 그렇고 오프라인도 그렇고 그 자유라는 게 정말 굉장히 많이 어려운 거다, 그런 생각을 자주 하는 편인 것 같습니다. 자유를 꿈꿨던 또 다른, 그리고 누군가에게 힘듦을 벗어나게 만들게 만들었던 예, 그런 분이죠. 우리 와우님께서 신청하신 노래입니다. 고라고 해야 되겠죠. 고 최진영님의 영원2 함께 하겠습니다.

0: days. Kids like you don't know what you got.
1: 비주맘님께서 신청하신 OPPA의 그대야 미안해 CD 상태가 별로 좋지 못해서 다음 시간에 다시 한번 다른 CD로 준비해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방송은 흑장미님 대기하고 계시고요. 스타비님, 이쁜 돌림, 달빛사랑님 함께 자리하고 계십니다. 서그라, 유나 왔다. 서그라, 그렇게 바쁜 거니? 예, 비주맘님 오랜만에 오셔서 신청곡 주셨는데 한 곡 다 전달해 드리지 못해서 죄송하고요. 장미님께서 CD가게에서 다시 보내주셔서 다음 시간에 잘 전달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늘도 어미님 반갑습니다. 방탄소년단이요, 영원하라. 필사마님, 꽁치님, 햄바오님 자리하고 계시고요. 엉뚱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간 귀여운 느낌, 예, 햄바오님. 천수가 아니고 천사가 여우가 까까님 오셨습니다. 행복하자님, 카마님 안녕하세요. 점눈문 원사장님께서 나도 MP3 많음, 내가 더 많음. 수빈씨, 꼬미나님 잘하고 계시고요. 행복하자님, 꽁냥꽁냥님, 나야나님, 신시아님, 커피타임님, 러브댕이님 반갑고, 예, 늘 고맙습니다. 가을의 천사님, 윤광수님, 타미님, 스엘님, 최준호님, 그남자님, 부처님 나왔어요. 필라르님, 앵무새님, 양산의 미녀, 해피님, 꿈꾸는 마음으로님, 바빠요, 빨리 티내줘요, 행복해져라님 계시고요. 포세이도님, 예, 바나나 차차. 대화방에 하트가 그냥 붕붕붕 바운스 바운스 바운스 춤을 추니까 좋은데요. 버섯돌이님, 수리아님, 불타는 감자, 오, 불타는 감자님 왜 아는 척 안해요? 오늘도 열일하고 계시는 늑대와 추물님, 야간비어님, 선인의 추형님, 그리고 김호누님, 그리고 바깥에서 늘상 듣고 있다고 뻥치시는 김혜순둥이님, 오늘도 열심히 잘 살아보자고요. 자유부인님, 루프님, 여린폭풍님, 정따롱님, 두목원숭이님, 염님, 영애님, 묵향님, 하늘만 들어요, 욕심쟁이님, 고래고래고래고래고래고래, 스누피님, 난닝고님 추천 감사하고요. 초콜릿님 계십니다. 단발머리님, 디비디비디님, 쿨님, 루시드님, 예, 루시드님 열심히 듣고 있는 거 알아요. 그 대화방에서 점눈문 원사장님께서 저 CD 많아요, MP3 많아요, 그리고 팝도 많아요 라고 했는데, 제가 또 어쩌다 한 번씩 말씀드리는데 제가 원래 방송을 팝으로 시작했거든요. 그 팝송에서도 번안곡이나 리메이크 곡 굉장히 많이 좋아해서, 특히 팝발라드 엄청 좋아해서 팝방송으로 시작을 했는데, 이 방송을 하면서 이 팝을 자주 듣다 보면 갈수록 가사보다는 노래가 없는 연주곡으로 좀 많이 가더라고요. 여튼 팝을 들 때 뭐라고 해야 되지? 내가 모르는 가사지만 그 가사보다는 그 느낌? 감정? 그런 것 때문에 한동안 좀 빠져 있었던. 근데 가요가 좋은 건 가사를 내가 음미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좀 더 젊어지는 느낌? 확실히 그런 건 있는 것 같습니다. 제이님, 당당님, 우리 와우님, 열심히 잘 하고 계시는 거죠. 하나하나 잘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진시황제가 그토록 되고 싶어 했던 불사신, 예, 대화방에 불사신님 계십니다. 낭만가요님 오랜만에 뵙고요. FS님, 구미장마고님, 버드나무순님, 지성대님, 뿌리님, 그리고 달빛미소님, 고독을 지배하는 자, 내일송송님, 소맹님, 잘될 예정님, 빵윤.

슈누프님 대화방에 자리하고 계십니다. 저희 한일호수 방송국은 세이 라디오와 인라이브 앱에서 채팅과 그리고 음악 전달 가능하고요. 뭐 굳이 뭐 채팅까지는 이런 느낌이시라면 와우 라디오, 세이 라디오 추천드립니다. 근데 이렇게 대화방에서 이야기하다 보면 제가 방송으로 보여지는 것과 대화방에서 이미지가 또 굉장히 많이 다르잖아요. 또 다른 자키님들을 발견하고 싶으시다면 인라이브 채팅방 추천드립니다.

여러분, 여러분들께서 함께하고 계시는 이곳 하늘호수 방송국, 저는 바더비입니다. 자판이 갔어요. 맛이 갔어요. 그래서 게임용 자판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예, 집에 누가 쓰던 걸 버리고 가서 멘트를 할 때는 마이크를 켜고 멘트 나눌 때는 꺼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자판 치는 소리가 다 나갑니다. 아니 다비님 자판 소리가 아주 그냥 날라가네요. 이렇게 말씀하실까봐 멘트 한번 하고 마이크 끄고, 아이고 또 멘트 하려고 보면 마이크가 꺼져 있고, 아이고 진짜 방송하는 게 쉬운 게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고생을 하면서도 여러분들과 함께 하고 있는 이유는 좋으니께, 행복하니께. 예, 여러분들과 좋음과 행복함과 그리고 함께하는 것을 저는 굉장히 좋은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런 거죠? 믿어요? 예, 우리 함께 서로서로 기쁜 마음으로 행복하게 12시까지 함께 할 거고요. 12시부터 마성의 그녀, 예, 흑장미님께서 여러분들과 이야기 나누실 예정입니다. 게시판 데이트 흑장님과 지금부터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유피의 바다 엔딩곡으로 준비하고 있고요. 저 이런 스타일 노래 좋더라고요. 여자아이들의 나는 아픈 건 딱 질색이니께, 이거랑 이무진의 목소리 좋습니다. 청춘만화 두 곡 전달해드리고 엔딩 인사 들고 올게요.

나를 빛나게 해주는 곳, 나를 행복하게 해주는 곳, 나를 기쁘게 해주는 곳. 여러분은 하늘에서 방송국 바데베 가입 FM 함께 하셨습니다. 행복하셨나요? 즐거우셨나요? 예, 저는 말씀드린 것처럼 나를 빛나게, 나를 행복하게, 나를 기쁘게 해줘서 행복한 마음으로 인사드렸던 것 같습니다. 다음 방송 후잭미님과 더더더더더더더 행복하고 좋은 시간 보내시고요. 저는 내일 또 와요. 좋죠? 내일 아침 10시 여러분들과 또 이야기 나누러 오겠습니다. 자, 오늘도 함께 해주신 여러분 매우 매우 많이 고마웠어요. 저는 신청곡이죠. 유피의 바다로 인사드리고요. 내일 아침 10시에 또 인사 나눌게요. 오늘도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마웠습니다. 내일 또 우리 만나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흑장미입니다. 두 시간 동안 우리 바다비언니 고생 많으셨습니다. 오늘은 한 주를 시작하는 월요일입니다. 저번 주는 수요일날 선거 때문에 쉬어서 한 주가 너무 빨리 갔는데 이번 주는 풀로 근무를 해야 돼서 날도 덥고 힘든 한 주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래도 월요일부터 힘내서 네, 좋은 한 주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한테도 이번 한 주는 좀 특별한 한 주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네, 여튼 또 저희 방송국에서 지금 낚시 열어놔서 낚시하실 수 있으니 방에 그냥 계셨던 분들은 턴 한번 해주시고 밖에서 듣고 계신 분들은 짬짬이 들어오셔서 낚시해서 모아서 좋아하는 자켓분들에게 선물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전해드린 두 곡은요, 제가 어젠가요? 우리 꽃미남님께서 알려주셔서 네, 본 건데, 그 티빙에서 하는 프로그램 더 스카우트, 네, 다시 태어나는 별이라는 프로그램이에요. 음악 프로그램인데 이승철이 나와요. 그래서 열심히 보고 있는데요. 거기 참가자들이 부른 노래 두 곡 선곡해서 전해드려봤습니다. 너무 좋아요. 간만에 이승철이 나와서 그런 가수들을 키워내는 모습을 보니까 참 좋더라고요. 예전에 비슷한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그때 생각도 나고요. 자, 두 곡 전해드렸고요. 신곡으로 두 곡 더 전해드리고 여러분들 신청곡 들고 올게요. 독고의 내가 널 사랑하고 있어요. 김결의 내 사랑 내 곁에 준비해 드립니다.

김결 목소리가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우리 그래서 우리 시아님을 찾았는데 시아님이 어디 갔네요. 첫 번째 사연은 우리 햄바오님 다녀와 주셨어요. 안녕하세요. 레모나 장미 누나. 천국 남기입니다. 오늘도 수고가 많으십니다. 점심 먹으면서 잘 들을게요. 라이크해요 하시면서 네, 신나는 댄스곡으로 청해 주셨어요. 오늘은 일찍부터 덥네요. 집에 에어컨을 틀어놨어요. 티아라의 롤리폴리, 시스타19의 마보이, 소녀시대의 다 보이예요. 더 보이즈까지 신청해 주신 거 모두 이어드립니다. 신나고 행복한 한 주가 되셨으면 좋겠어요. 날이 너무 더워서 큰일이네요. 그죠? 외근 좀 줄이면 좋을 텐데 라는 생각입니다.

0: DJ.
1: 그 음악을 DJ 들어줘요 DJ.
2: 꽁치님 다녀와 주셨어요. 장미님 안녕하세요. 아침에 삶은 계란 하나 먹고 물 마시다 다른 건 물 마시고 다른 것은 안 먹고 있습니다. 제가 중국 쇼트를 계속 보잖아요. 거기 보면 아침으로 꼭 계란을 먹더라고요. 되게 신기해요. 일시적으로 몸무게가 많이 떨어졌습니다. 좋은 걸까요? 다이어트에는 좋은데. 컨디션이 별로여서 저당 라떼 하나 마시고 있는데 마시니까 컨디션이 이상해지네요. 그럴 때가 있긴 하죠. 그럴 땐 좀 누워서 쉬어야 되지 않을까요? 한 통 다 못 마시고 잠시 쉬어가고 있습니다. 카페인 효과로 배는 불러지고 약간 더부룩해진 상태입니다. 저도 이 아메리카노 마실 때는 안 그런데 믹스커피 마시면 배부르더라고요. 아메리카노는 그냥 계속 가지고 있으면서 한 모금씩 마셔서 뭐라고 커피하고 왔다 갔다 하면서 계속 마셔갖고 저는 커피 마시면서도 자서 이거 먹으면서도 못 자고 막 이런 건 없거든요. 여튼 믹스커피는 별로 안 좋다는 거. 제가 믹스커피를 하루에 막 15개까지 막 그렇게 먹을 때가 있어서 3개씩 타갖고 5잔까지 마신 적이 있는데 아 그거 몸에 되게 안 좋더라고요. 그래서 아메리카노로 먹거든요. 그 설탕도 안 넣고 그냥 이거 연하게 마시면 괜찮아요. 여튼 장민이 오늘도 방송 감사합니다. 즐겁고 신나는 오후 시간 보내세요 하셨어요. 꽁치님 컨디션 좀 좋아지셔야 될 텐데 참으로 걱정입니다. 날이 더우니까 좀 쉬엄쉬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백지영의 네 곡과 박지윤의 DJ를 신청해 주셔서 갑자기 생각나서 미스A의 그 음악을 틀어줘요 DJ를 배경음으로 깔고 있습니다. 예린의 늘 지금처럼까지 모두 전해드려요.

꼬미남님 다녀와 주셨어요. 안녕하세요 장미 누나. 더 스카우트 다시 태어나는 별 14곡 다 좋은 것 같아요. 모르는 가수 다인 것 같아요. 배우도 있고 모델도 있고 네, 그러더라고요. 한동안 음원 들을 것 같아요 하시면서 네, 지금 나가고 있는 유신의 말하는 대로 이 김유신은 배우더라고요.

네, 목소리 너무 좋죠. 물론 배우니까 목소리 당연히 좋겠죠. 노래도 너무 잘하네요. 제가 아직 이 대결하는 데까지 못 봤는데 이제 음원이 두 앨범이 나왔거든요. 근데 12일 또 토요일 오후 8시에 방영하면 네, 또 음원이 나올 거예요. 하여튼 정말 네, 노래들을 너무 잘 알, 점점 늘어가는 그 모습이 너무 좋고 네, 일단 독특해요. 그래서 재밌는 예능이 될 것 같고요. 노래가 너무 좋아서 네, 신청하신 곡 모두 그 음원에 있는 곡들 준비해드립니다. 오늘도 안전운전 하세요.

3시간 신청곡은 마감했습니다. 2시부터는 스테비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해주실 거예요. 스테비님 앞으로 여러분들의 이야기 담아주시면 됩니다. 다음 사연입니다. 필사모님, 다녀와 주셨어요. 부산은 가랑비가 왔다 갔다 하는 굳은 날씨입니다. 부럽습니다.

있습니다. 저는 여기 비가 왔으면 좋겠어요. 베란다 물 청소를 너무너무 하고 싶거든요. 누구는 일을 만들어 한다고 하지만 요새는 정리하는 데 완전히 꽂혀갖고요. 집 정리를 하고 있는데 여기저기 깔끔해지는 모습에 너무 행복합니다. 네, 그러고 있긴 하지만 아직도 멀었습니다. 그래도 정리가 되는 모습은 정말 좋은 거죠. 물론 내다버릴 게 아직도 산더미긴 하지만 점점 더워져서 말이죠. 언제까지 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내리려면 좀 시원하게 내리지 하는 마음입니다. 그런 마음을 갖고 있다면 올해 태풍이 부산으로 많이 갈 수도 있어요. 장미님 방송 잘 들으며 장미 정원 우산 들고 걸어봅니다 하셨어요. 피사모님께서 청해 주신 곡 중에 안신의 이별여행, 소방차의 연애편지 그대로 전해드리고요. 비원의표의 곡은 매번 이 곡을 신청하셨길래 제가 다른 곡으로 대체해드릴게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곡으로 준비해드려봅니다.

행복해져라님 다녀가 주셨어요. 언제까지 일하시는 거예요? 흑자미님 안녕하세요. 주말 잘 보내고 오시는 거죠? 바람 솔솔 시원해서 참 좋은 날씨네요. 밖에 시원한가요? 또 내다버려야 되는데 아 월요일은 진짜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아요. 어제 또 청소하고 정리하고 그랬더니 오늘은 진짜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네요. 늦장 좀 불어볼까요? 오늘 점심은 과일 도시락 사왔어요. 과일로 도시락이 되나요? 라고 말하지만 저도 아침에는 굳이 뭘 먹지 않거나 아니면 과일을 먹긴 합니다. 요새 저도 참이나 깎아 먹을까 생각하고 있어요. 점심 먹으며 방송 잘 들을게요. 이미 다 드셨겠죠? 장미님도 맞춰 마시고요.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 하셨어요. 정우의 당신으로부터 내게 닿은 것들에 대하여 라는 곡과 김민석 네 이번에 나온 앨범의 곡인가요? 여름편지 백사의 각본까지 청해 주신 곡 모두 준비했습니다. 아이고 멘트하는데 망둥어가 잡혔습니다. 자 그래요. 우리 행복해자라님 언제까지 일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일하는 그날까지 화이팅 하시고요. 한 주 힘들겠어요. 날이 오늘은 좀 시원한가? 저번 주는 내내 구름이 많이 껴서 그렇게 덥지 않아서 괜찮았는데 여긴 좀 더운 것 같긴 합니다. 네, 여튼 시원한 하루 보내세요.

0: 풍습이 있었습니다.
1: 어느가 날 스쳐갈 때 온몸이 짜릿하게 떨려.
2: 내가 말이죠, 김현종을 진짜 좋아하는데 우리 현중이가 이상해져요. 자, 와우님 다녀와 주셨어요. 안녕하세요 장모님, 점심 준비하고 있어요. 어제 김밥 싸고 남은 재료로 또 싸네요. 몇 줄이나 싸세요? 저는 김밥 싸면 밥을 한 세 번 합니다. 1년에 한 두 번밖에 안 싸요. 죽어나거든요. 김밥 싼 지 몇 주 안 됐는데 또 싸래요. 새끼가 먹고 싶다는데 싸야지 어쩌겠어요. 예, 저는 그래도 안 싸요. 힘들어요. 자매님도 맞점 하시고요. 방송 감사합니다 하시면서 현아연승의 트러블메이커, 샤크라의 난 너에게, 태연의 곡까지 네, 모두 준비해드려요. 신나는 시간 되세요. 멘트하면서 우럭 잡았습니다.

마지막 신청곡은 글루미 선데이님께서 다녀가 주셨습니다. 장덕의 예정된 시간을 위하여, 변진섭의 숙녀에게, 조갑경의 바보같은 미소까지 세 곡 청해 주셔서 모두 준비했어요. 아, 삼치를 잡았는데 생선구이가 땡기네요. 생선구이를 시켜 먹어야 되나. 오늘 낚시가 열려 있으니까 자꾸 생선이 먹고 싶은데, 개인적으로 생선구이가 참 좋습니다. 근데 구워 먹으면 냄새가 너무 나서 시켜먹는 게 제일 좋긴 합니다. 배고프네요. 자, 마지막 신청은 전해드리고 저는 선곡해서 올게요.

2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내일도 방송이 갑자기 생겼네요. 내일도 12시에 여러분들 만나러 올 거고요. 이어지는 방송 우리 스타비님과 행복한 시간 이어가시기 바랍니다. 시간표가 엄청 바뀌어갖고 정신이 한 개도 없네요. 그래요. 한 주를 시작하는 월요일 활기차고 행복한 하루하루가 되시길 바래요. 이어지는 곡은 홍경민의 And I Love You라는 신곡 준비했고요. 우리 돌림이 또 진노래라고 난리를 칠 것 같긴 하지만 정아경의 너무 예뻐라는 곡과 모닝커피의 오늘 좀 예쁘지 라는 곡까지 전해드리며 저는 이만 물러갑니다. 내일 만나요. 오늘도 감사했어요.

오늘 아침에 아이들이 알람 소리를 마치 음악 감상하듯 듣고 있더라고요. 분명히 알람은 울리고 있는데 아무도 일어날 생각은 없고요. 저는 화들짝 놀라 눈을 떴는데요. 시계는 8시가 되기 10분 전이었습니다. 지각! 지각! 지각!을 외치면서 아이들을 흔들어 깨웠는데요. 이상하게 저만 다급합니다. 아이들은 세상 느긋하게 이불 속에서 꿈나라 여행을 즐기고 있고요.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아침에 눈을 뜨면 바로 일어날 수 있나요? 아니면 5분만, 10분만, 그 5분이 10분이 되고 30분이 되고 어느새 1시간이 되어버리는 마법 같은 경험 한 번쯤 있으시죠? 특히 오늘은 월요일입니다. 주말 동안 느슨해졌던 몸과 마음을 다시 일상 속으로 돌려놔야 하는 그런 날이죠. 그래서 유난히 이불이 더 포근하게 느껴지는 그런 아침이었습니다. 그래도 한 주의 시작인 만큼 너무 조급해하지는 마세요. 오늘 하루만 잘 버텨도 다시 리듬을 찾으실 수 있을 겁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졸음과 사투를 벌이며 하루를 보내고 계신 여러분들 정말 고생이 많으십니다. 2026년 6월 8일 월요일 안녕하세요. 스타비의 가요올리기입니다.

앞서서 방송하신 흑장미님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방송 이어갑니다. 하늘호수 방송국에서는 여러분의 신청곡과 사연 기다리고 있습니다. 신청곡 넉넉하게 주시면 그 중에서 저희 간곡 이상 선곡해서 전해드립니다. 같은 가수의 곡은 한 곡만, 전 시간에 방송된 곡은 선곡에서 제외됩니다. 신청곡은 대중적인 가요로 부탁드릴게요. 팝, 경음악, 트로트, 랩핑 많은 힙합 등 방송에 적합하지 않은 음악은 전해드리지 않고 있습니다. 신청곡은 인라이브에서 음표 버튼 누르셔서 초록색 버튼 신청곡 등록해주시면 됩니다. 함께하는 지금 시각은 오후 2시 11분 지나고 있습니다. 칙칙폭폭 출발합니다. 수아비의 가요홀릭.

파이팅을 외쳐드립니다. 2시간 잘 들으면서요. 내일 2시 면접 앞두고 계신 걸로 알고 있어요. 잘 될 거예요 하시면서 저에게 네, 파이팅 그리고 큰 희망을 안겨주셨습니다. 필사마님 반갑습니다. 체리필터의 오리날다, 채환의 파이팅, 부석순의 파이팅 해야지 전해드렸습니다. 잠깐 좀 어떤 면접인지 말씀드리자면 일단은 거리가 멀어요. 거리가 제가 지하철 노선도를 찍어봤는데요. 그 방송하러 가는 곳은 1시간이 나왔어요. 그래서 아유 뭐 이 정도는 갈 수 있지 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제가 내일 가는 곳은 뷰티 아카데미 쪽이에요. 뷰티 아카데미에서 뭘 하시려고? 라는 생각이 드실 것 같긴 한데 네, 뷰티 아카데미에서 아이들이 이제 그 대학교를 가기 위해서 면접을 봐야 하거든요. 그 면접 코칭을 하러 갑니다. 근데 거리가 일산 쪽이에요. 그래서 저희 집에서 그 일산 쪽까지 이제 그 노선도를 딱 찍으면 1시간 50분이 나옵니다. 그래서 버스를 3번을 갈아타면 한 2시간 정도 걸리고요. 그리고 이제 노선도를 따라서 네, 지하철을 타게 되면 한 1시간 50분 정도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ITX라는 거 이용을 해서 용산까지 간 다음에 또 지하철을 타게 되면 역시 1시간 50분이 걸리는 그런 거리여가지고요. 그냥 지하철 타고 가야 되겠다라고 마음을 먹고 있습니다. 자가용으로 가면 1시간 거리인데 아무튼 그쪽이 좀 멀더라고요.

또 하고 매일 코칭을 가는 게 아니에요. 면접 시즌에만 할 거기 때문에 그 정도면 괜찮습니다 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서 결정을 했거든요. 그래서 내일 면접을 보고 몇 회를 진행할 것인지, 무슨 요일에 진행을 할 것인지, 네, 그렇게 정해서 네, 하려고 합니다. 어쨌든 그 예전에 제가 파주까지 출퇴근했던 게 또 생각나기도 하고, 또 2시간 동안 열심히 하늘 옷을 들으면서 가면 되니까 즐겁게 다녀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도 수고가 많으십니다 하시면서 햄바오님 다녀가셨습니다. 백지영의 그 여자, 태연의 사랑해요, 효린의 내게 너니까 함께 해봤어요. 오늘도 그리고 이번 주도 즐거운 하루, 즐거운 한 주 되시길 바랍니다.

0: 멎은 사람처럼 뇌를 잃은 사람처럼
1: 꽃미남님의 신청곡으로 차솔빈의 Think About You 그리고 이승철의 소리쳐 전해드렸습니다. 더 스카웃 다시 태어나는 별 음악 프로그램 히트 히트 히트다 하시면서요. 티빙 ENA 금요일 저녁 8시 방송입니다 하셨어요. 아마도 즐겨 보시는 프로그램인가 봐요. 네, 박준성 고래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좀 어떤가요? 오늘은 그래도 조금 서늘한 날씨인 것 같으면서도 또 은근히 더운 그런 날인 것 같아요. 오늘도 고생이 많으십니다. 화이팅! 힘내세요.

투어스의 다시 만난 오늘, 제로베이스원의 내일의 너에게 닿기를 함께 해봤습니다. 점심밥 건너뛰고요. 엄마 간단한 근력운동 프로그램 틀어주고 대기하고 있습니다. 아침에 드셨어야 하는 삶을 달걀을 점심 식사 시간이 지나도록 못 드셔서 제가 따로 챙겨놨어요. 이따가 저녁에는 마트에 들러서 물냉면 세트 사와서 끓여먹을 때 추가해서 먹어야 될 것 같아요. 오늘은 그럭저럭 약간 무덥게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하셨는데요. 꽁치님, 저는 오늘 조금 수월하게 지나간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꽁치님 계신 곳은 더운가 봐요. 네, 점심밥은 사실 건너뛰면 좀 힘든 것 같습니다. 조금이라도 챙겨 드셨으면 좋겠어요. 신청곡으로 워너원의 We Wanna Go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즐겁고 행복한 시간 계속되세요.

글루미 썬데이님의 오늘 월요일은 어떤가요? 네, 썬데이 모닝은 괜찮았나요? 먼데이는요? 네, 이효리의 유고걸 전해드렸습니다. 쿨의 수가까지 함께하면서요, 신나는 오늘 함께하고 있습니다. 아, 이제 곧 퇴근까지 좀 시간이 많이 남긴 했지만 퇴근을 기원하면서 나머지 곡들도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날씨가 좀 습하다는 느낌이 좀 들더라고요. 비가 온다고 했던 것 같은데 저희 쪽은 비는 오진 않았거든요. 그런데 제가 방송 전에 분명히 목욕 재기를 하고 왔음에도 불구하고 땀 범벅이 됐어요. 더운 거 확실합니다. 이 더위 시원하게 잘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와우님. 반갑습니다. 지금 마트에서 열심히 장을 보고 계실까요? 과일도 없고 저녁거리도 없네요. 자전거 타고 이만큼 담아와야겠어요 하셨는데요. 네, 무언가 가득 냉장고 안에 채워놓으면 좀 든든함이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장혜진 꿈의 대화, 김혜림 날 위한 이별 준비하고 있습니다. 맛있는 거 가득 담아오세요.

사랑, 우정, 희망이 함께하는 하늘호수 방송국에서는 여러분의 신청곡과 사연 기다리고 있습니다. 신청곡 넉넉하게 주시면 그 중에서 저희가 한 곡 이상 선곡해서 전해드립니다. 같은 가수의 곡은 한 곡만 송출되고 전 시간에 방송된 곡은 선곡에서 제외됩니다. 신청곡은 대중적인 가요로 부탁드릴게요. 팝, 경음악, 트로트, 랩핑만의 힙합 등 방송에 적합하지 않은 음악은 전해드리지 않고 있습니다. 신청곡은 인라이브에서 음표 버튼 누르셔서 초록색 버튼 신청곡 등록해주시면 됩니다. 다음 방송 악마님 앞으로 신청곡과 사연 부탁드려요.

역시 행복해져라님의 신청곡들은 행복을 저절로 불러오게 하는 그런 곡들인 것 같습니다. 잘 들어봤습니다. 김재환 지금 데리러 갈게, 볼빨간 사춘기에 Find You, 그리고 한승우 시작된 거야 함께 해봤습니다. 이번 주도 파이팅 해봐요.

스타비의 가요올릭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이어드리는 방송 악마님과도 행복한 시간 계속되시길 바랄게요. 하늘호수 안에서 가요올릭

네, 여러분의 퇴근 시간을 부르는 여자 악마 왔습니다. 오늘 날씨는 맑음도 아니고 맑음도 아니고 비 올 것도 아니고 흐리멍텅한 날씨인 것 같습니다. 후덥지근하면서 월요일치고는 상당히 기분 나쁜 날씨예요. 월요일날 출근했을 때 좀 상큼한 날씨였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주말 잘 쉬고 출근하는데 후덥지근한 날씨면 일하기도 좀부터 땀에 젖어서 막 기분이가 다운되더라고요. 오늘 여러분의 기분은 어떠세요? 날씨는 비록 마음에 안 들지만 주변 분들과 직장 동료들과 행복한 시간들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전방송 우리 스타비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행복한 한 주, 즐거운 한 주 보내시고요. 저는 지금 출발해서 7시까지 여러분의 사연과 청곡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말에 집들이를 갔다가 먹지도 못하고 먹어볼만 하면 아이들이 사고를 치는 바람에 다치고 나니까 다 먹어버렸더라고요. 아, 배에 나가지고 아주 올라가서 집에 가서 또 시켜 먹었어요. 아마 집들이한 우리 동생분은 지출이 어마어마했을 겁니다. 하도 먹어대서. 그래서 집들이는 함부로 하는 게 아니다 라는 걸 우리 가족들 보고 새삼 느꼈어요. 그래도 새집으로 이사 갔는데 우리 아이들이 참 좋아하더라고요. 그 집에서 살고 싶다 그러더라고요. 살아라 그래놓고 이모가 책임지고 저는 주말 일요일날 편하게 늦게까지 자면서 꿀잠 자면서 잘 보냈어요. 역시 아이들이 하루 저랑 같이 안 잤다고 엄청 걱정되기보다는 아이고 편하다 이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근데 조금 있으면 또 잔챙이들 퇴근 시간이라 잠시 자리 비움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행복을 즐겨야 될 시간은 지금, 행복을 느껴야 될 장소는 현재, 여러분이 있는 그 자리. 좋은 음악이 있어 더 많이 좋은 시간, 하늘우스 방송국에서 악마와 함께하는 프리스타일 방송 지금부터

네, 우리 꼬미남님의 청곡 듣고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영마 누나. 오늘 우리들의 발라드 우발라드예요. 아, 우리들의 발라드 우발. 저는 우발적으로 욱 하는 게 나올 수도 있어요. 우발적으로. 네, 이어 뒷받침해 줄수 있는 스카웃, 더 스카웃.

다시 태어나는 별 음악 예능인데 나름대로 뭐 재미있는 것 같아요. 아, 수고하세요 하셨어요. 아, 제가 요즘 TV가 드라마를 요즘은 보는 게 야구 아니면 금토? 금토에는 좋아하는 드라마가 끝났고 그 후속 드라마를 보고 있는데 확 이렇게 끌리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멋진 신세계를 보고 있습니다. 아, 우리 꽃미남님도 멋진 꽃미남이신 거죠? 그러게요. 우리들의 발라드, 우발라디오. 요런 부분에서 많이 나오는데, 음악, 좋은 음악들이, 리메이크해서 많이 나오잖아요. 또그 부분을 우리 청취자분들이 청해주시니까 덕분에 같이 잘 듣고 있습니다. 다시 태어나는 별. 그러게요. 다시 태어나는 별이라고 하면, 소리소문 없이 들어갔다가 다시 나오는 건가요? 가수들이? 제목으로 봐서는 그럴 것 같습니다. 무명 가수, 무명 가수는 아닐 것 같은데. 무명 가수 쪽은 아닐 거고, 어느 정도 이름 있는 가수들이 가수 활동하다가, 잠시 자기 일들을 하다가, 다시 또 나오는 거 아닐까요? 한 번도 안 봐서 모르겠습니다. 우발라디오 이어서 뒷받침해줄 더 스카웃 다시 태어난 별 여러분들 많은 청취 부탁드릴게요. 우리 꽃미남님이 좋아하나 봅니다. 화이팅 하시고 한주도 화이팅 하시고 햄바오님 청곡과 그리고 저의 선곡으로 해서 더 듣고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자리 비울게요.

네, 우리 햄바오님 사연이에요. 안녕하세요. 악마누나 청고나기입니다. 오늘도 수고 많으십니다. 주말은 잘 보내셨나요? 잘 들을게요. 주말 잘 보냈어요. 꿀잠도 자고요. 잘 먹고요. 주말이 너무 짧은 것 같더라고요. 우리 햄바오님도 주말 잘 보내셨죠? 이제 한 주의 시작, 월요일입니다. 네, 하루하루 더 행복하게 보내서 이번 주에도 꿀맛 같은 주말을 기다리면서 화이팅 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에스파 신곡이 아마 금요일, 저번 주 목요일인가 금요일날 나왔을 거예요. 그래서 방송 금요일부터 목요일인가? 목요일, 금요일, 오늘 모든 앨범을 다 전송은 안될 거예요. 아마 영어만 있는 곡들도 많고 영어가 반 이상을 차지한 곡들도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재되는 곡은 있는데 그 중에 들어서 괜찮은 곡으로 해서 전해드렸습니다. 서비스예요. 자리 비운 사이에 너무 고생해 주셔서 고마워요. 우리 꿈꾸는 마음으로님께서 청해 주신 세 곡인데 샵 곡은 오픈 곡으로 전해드렸어요. 그래서 에스파 곡을 같이 낑거서 전해드렸습니다. 우리 꿈꾸는 마음으로님도 주말 잘 보내셨죠? 한 주도 더위 조심하고요. 으쌰으쌰 하면서 행복한 시간들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드디어 오셨군요. 금요일 날못 빼가지고 보고 싶었어요. 무슨 일이 있었던 건 아니시죠? 아픈 것도 아니시죠? 네, 악마님 안녕하세요. 주말 잘 보내고 오신 거죠? 우리 행복의 절하님이요. 아니요, 금요일 날 우리 행복의 절하님을 못 만나서 마음이 아팠어요. 마음이 아파서 우리 행복의 절하님 생각에 어디 아픈가? 왜안 만났지? 왜 데이트를 못 했지? 하면서 주말 못 보냈어요. 우리 햄버우님, 꿈꾸는 마음으로님 사연 소개할 때까지만 해도 주말 잘 보냈다고 했는데 우리 행복해지라님 만난 뒤로는 못 보냈어요. 마음이 못 만나가지고 정말 하루하루가 잘 가네요. 다음 주 월요일이 마지막 근무예요. 조금씩 사무실도 정리하고 제 자리도 정리하고 있네요. 일주일도 금방 지나가겠죠? 악마님 오늘도 퇴근까지 방송 잘 들을게요. 네, 보름 정도 근무하시면 된다고 했는데 이번 주까지 근무하시는군요. 월요일까지 다음 주 월요일까지 근무를 하시는군요. 네, 정리할 것도 많고 또 추억거리도 많고 많은 생각이 교차되는 한 주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도 우리 행복해 자라님 닉네임 그대로 행복한 일들이 앞으로 더욱더 많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회사 정리도 무겁지만 그래도 편안하게 정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 자리도 정리하고 있네요. 그래도 자리 정리하셨을 때 내거 있나? 하면서 제거 챙겨가는 건 잊지 마시고요. 아셨죠? 네, 청해주신 곡 또한 마찬가지로 노래들이 참 듣기 좋더라고요. 잘 들을게요.

아, 천국들을 올리다 보니까 아, 우리 꼬미남님께서 말씀하신 다시 태어나는 별이 그 별이 아니었군요. 다시 한번 확인을 하니까 아니었군요. 선택된 가능성이 새로운 빛으로 태어나는 순간의 기록이라고 하는데 이승철님이 하네요. 볼만 하겠는데요. 아무래도 음악성이 좋은 사람들을 다시 선별하는 과정인 것 같은데 한번 봐봐야겠어요. 이쯤에서 사연들이 제 사연들도 올라오고 처음 다녀가시는 분들도 있고 한데 우리 꽁치님의 사연이었죠. 천국은 전해드렸고요. 악마님 안녕하세요. 저녁밥 앉혀놓고요. 이것저것 하다가 잠시 시간 내서 사연 신청곡만 다녀갑니다. 이래저래 집안 분위기가 좋지 못하네요. 악마님 좋은 저녁 시간 보내세요. 이셨는데 저 또한 이래저래 집안이 좋을 때도 있고 적막감이 흐를 때도 있고 막 싸울 때도 있고 하잖아요. 그럴 때마다 누구 하나는 져야 된다. 같이 싸우면 더큰 싸움 된다. 누구 하나 성질을 죽여야 된다 하잖아요. 근데 둘다 성격이 불 같아서 우리 꽁치님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우리 꽁치님은 그냥 눈치를 볼것 같아요. 그냥 대놓고 뭐 서운한 감정을 드러내지는 못할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래저래 집안 분위기 살핀다고 고생이 참 많네요. 이럴 때는 잠시 피해 있는 것도 좋습니다. 부딪히기 싫으면요, 잠시 피해 있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네, 저녁밥 입맛이 없더라도 눈치가 보이더라도 잘 챙겨 드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에 사연이 많이 올라오는데 제가 선곡을 세 곡을 해놓은 게 있는데. 이 곡을 듣고 루미님의 사연 가지고 나올게요.

네, 세곡 선곡으로 듣고 나오셨습니다. 노래를 듣고 있으면 공감되는 가사말들이 많을 것 같아요. 그리고 오늘 같은 날, 오늘 같은 사연에 우리 꽁치님이 들으시면 참 조금이라도 위안이 될것 같은 노래로 선곡이 된것 같네요. 네, 우리 구름이 썬데이님께서 청해 주신 곡 어울리지도 않는 세곡. 우리 구름이 선데이님이 청해주신 곡은 아주 호불호가 많이 갈려서 오랜만에 들으면 좋죠. 그때는 참 히트곡들이었죠. 지금도 좋은 노래들로 오늘 선곡을 해주셨네요. 와우님하고 통하셨나요? 더 클래식의 마법의 성 목소리도 좋죠. 덕분에 오랜만에 잘 들어볼게요. 사연단이 없어서 선곡으로 해드릴 때 우리 구름이 선데이님이 청해주신 이세 곡들은 선곡 기준에서 제가 전해드린 적이 없어요. 근데 오늘은 우리 구름이 선데이님께서 듣고 싶은 곡이시니까 제가 잘 전해드릴게요. 덕분에 저도 옛 추억을 생각을 하면서 잘 들어볼게요. 네, 언제나 안전운전하는 거 잊지 마시고요. 한 주도 우리 화이팅 합시다.

네, 오랜만에 들으니까 노래가 좋으네요. 네, 잘 들었고요. 우리 행바오님께서 두 번째 다녀가시는 천국 또한 잔잔한 곡이네요. 여전히 수고 많으십니다. 잘 들을게요. 고마워요. 저 또한 잘 들어볼게요. 아, 이유는 없습니다. 겨울에 태어난 우리 악마님을 오늘도 사랑해. 맞죠? 그런 기쁜 뜻의 천국인 거죠? 잘 들을게요.

네, 비주마님 반갑습니다. 요즘 산란해서 데이트할 수 있어서 좋으네요. 자주자주 뵈니까 더욱더 기쁨이 두 배인 것 같습니다. 오늘은 청곡이 조금 달라졌어요. 도경수의 팝콘만 빼고요. 네, 함께 전해드리면서 한 주도 즐거운 마음, 행복한 마음으로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0: 아저씨 아저씨 쿨이 뭐예요?
1: 옛날의 적이었어요. 하늘에서 큰 빛이 쿨 하고 떨어지더니 그게 쿨이 됐단다.

네, 오늘 예상으로 청곡들이 많이 올라와서 모두 다 전해드리고 싶은 마음에 멘트 음도 함께 할게요. 우리 정인이 마음님, 엄마님 반갑습니다. 오늘 또 만나니까 또 반가운데요. 주말 잘 보내셨죠? 네, 오늘도 신청곡 남겨보아요. 잘 듣고 있습니다. 네, 금요일과는 다른 청곡이네요. 아픈 날을 그리워 혼자 하는 말, 어린 왕자, 고독을 지배하는 자님하고 한번 상의해 보세요. 외로움과 쓸쓸함이 없을 거예요. 저는 외로움과 쓸쓸함을 고독을 느끼시는 분들은 한우로스 방송국을 찾아와 주세요. 많은 사람들과 대화를 하다 보면 잠시나마 그 고독함이 없어질 겁니다. 네, 청해주신 곡 이어서 전해드리고요. 한 주도 화이팅 하시기 바랄게요.

네, 오늘 날 잡았군요. 우리 꽃미남님. 안녕하세요, 양마 누나. 두 번째 시청합니다. 더 스카웃 다시 태어나는 별 14곡인데, 오늘 다 올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수고하세요. 네, 제가 한건한 건가요? 3시간 방송하다 보니까. 아무튼, 우리 꽃미남님께서 청해주신 곡, 잘 들어볼게요. 저에게 앨범이 없을 줄 알았는데, 앨범이 있더라고요.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좋은 노래인 것 같습니다. 잘 들어볼게요. 오늘도 마지막까지 화이팅 하시기 바랄게요.

네, 잔잔한 곡들이 많다 보니까 시간을 많이 잡아먹네요. 그래서 전곡을 다못 전해드릴 것 같습니다. 우리 와우님께서 다녀가신 전곡 중에 마법의 성은 송출이 되었고요. 안녕하세요, 영화님. 휴일 잘 보내고 오셨나요? 아이들이 일찍 오는 날이라 밥도 준비하고 바빴네요. 이제 밥 먹기 전까지 우리 이호랑 영어 공부하려고요. 제가 쥐뿔도 모르면서 영어 가르쳐요. 대단한데요. 요즘 네이냔이 있어서 한결 수월한 것 같더라고요. 잊었던 영어 다시 보고 재밌더라고요. 방송 감사하고 맛저녁 하세요. 저희 아이도 영어 학원 이제 1년 차된것 같은데 재밌다고는 하더라고요. 그래서 엄마 이게 뭔줄 알아? 물어봐서 답을 하면요. 옆에 있는 신랑이 저를 오 이런 눈빛으로 이런 감탄사를 보내는데 웃어야 되는 거죠? 그런 거죠? 쥐뿔도 진짜 모르는데 영어는 근데 영어를 배워두면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아이 책 공부 숙제 한 번씩 보면서 영어 단어를 보고 있으면 이게 뭐지? 스펠링은 기억이 안 나더라도 뭔지는 조금 아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아이도 참 신기하더라고요. 모를 때는 재빠르게 네이냔을 찾습니다. 우리 와우님 저녁도 맛나게 챙겨 드시고요. 행복한 오후 시간 보내시고요. 우리 필사마님께서 청해주신 우리들의 퇴근 알람 악마님의 프리스타일 방송 오늘 원래는 3시 퇴근인데 퇴근 시간 10분 남기고 응급 상황이 터져서 정리 다 하니까 이 시간이네요. 몸도 마음도 무거운 퇴근길 방송 잘 듣겠습니다. 마음처럼 칼퇴근이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예상치 못한 일들이 있기 때문에 항상 대기 상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오늘 하루도 고생 많으셨어요. 무거운 퇴근길, 가벼운 마음으로 집안에 들어가셔서 저녁도 맛있게 챙겨 드시고 한 주도 화이팅 하십시오.

네, 세 분의 사연 남겨놓고 있습니다. 영원한 사랑님께서 청해주신 곡은 트롯가요라서 저희 방송국에서는 송출이 어렵습니다. 구름이 썬데이님 또한번 다녀가셨어요. 이 중에 두곡 선곡을 했고요. 우리 체리님께서 또한 마찬가지로 두 곡을 청해주셨네요. 반가워요. 우리 찰님께서 마지막 사연 세 곡을 청해주셨는데 갑자기 송출되었습니다. 전방송에. 네, 그래서 오늘은 두 곡으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네, 오늘 하루 함께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우리 구름이 썬데이님, 체리님, 철님, 저녁도 맛나게 챙겨 드시고, 한 주도 행복한 한주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슬슬 마무리 가지고 나오고요. 다음 방송 예나님께서 함께 해주실 거예요. 예쁜 사연과 청구들 많이 많이 올려주세요.

네, 악마와 함께한 프리스타일 방송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방송 우리 예나님과도 행복한 밤, 편안한 밤, 즐거운 밤쭉 이어가시고요. 오늘 하루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녁 맛나게 챙겨 드시고요. 저는 또 내일 4시에 데이트합시다.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 오늘도 어김없이 생유

어느덧 시계가 저녁 7시가 된대요. 하루 중 가장 애매하면서도 가장 사람 냄새 나는 시간이 아닐까요?

누군가는 퇴근길 버스 안에서 창밖을 바라보고 있을 테고, 누군가는 저녁 식탁 앞에 앉아 가족들과 이야기 나누고 있을 테고, 또 누군가는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일을 시작하는 시간일 수도 있죠. 같은 7시지만 모두가 다른 풍경 속에서 이 시간을 보내고 있어요. 오늘 하루도 잘 보내셨어요? 조금 힘들더라도, 조금 지쳤더라도 괜찮습니다. 이 시간만큼은 어깨에 힘을 빼고 좋은 음악과 함께 편안히 머물러주세요. 오늘도 여러분의 저녁 한 켠을 음악으로 꽉꽉 채워드려볼게요. 안녕하세요. 이나예요.

2026년 6월 8일입니다. 꿈꾸는 당신을 응원합니다. 이내 드림 콘서트 문 열었어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점시간 발랄하고 활기찬 목소리 우리 양다님과 함께 하셨어요. 저는 바토니어 받아서 7시부터 9시까지 함께 할게요. 우리 수고하신 양다님께 수고했어요. 잘 들었어요. 하는 인사 꼭 전해주시는 거 잊지 마세요.

사람마다 하루를 마무리하는 습관이 하나쯤은 있는 것 같아요. 어떤 분은 커피 한 잔을 마시고, 어떤 분은 산책을 하기도 하고, 어떤 분은 좋아하는 음악을 들으며 하루를 정리하죠. 생각해보면 그런 작은 습관들이 평범한 하루를 조금 더 특별하게 만들어주는 것 같아요. 오늘도 바쁘게 지내온 하루였지만 지금 이 시간만큼은 나만의 여유도 챙겨주세요. 그리고 그 여유 속에 방송도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방송 참여하시는 방법 먼저 소개해드리면서 문도 활짝 열어볼까요? 인네이버.co.kr 입력하시고 들어오시고요. 거기에서 왼쪽 부분에 메뉴가 있어요. 랭킹 실시간 카테고리, 그리고 라이브 방송 가요 카테고리 통해서 하늘호수 방송국 만드실 수 있습니다. 들어오신 여러분은 채팅방 중간 부분에 초록색 동그라미 버튼 누르시고요. 예답으로 신청곡과 사연 남겨주시면 돼요. 소소한 이야기들, 좋은 음악들 마구마구 신청해주시라고 신청곡 게시판 마련되어 있습니다. 하늘호수 방송국은 가요방이라는 거 아시죠? 신청곡은 대중적인 가요로 넉넉하게 담아주세요. 전문성을 띈 트로트나 힙합, 랩, 가사의 영어가 반 이상인 곡들, 트로트의 곡이나 전시간에 송출된 음악은 전해드리지 않아요. 같은 가사의 음악은 딱 한 번만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많이 많이 좋은 음악들 시청해 주시라고 공간 남겨놨으니까요. 많이 많이 와주세요. 신청국가의 사연 현재 네 분 다녀가셨어요. 여러분의 이야기는 천천히 만나볼게요.

여러분의 신청곡과 사연들 만나러 갈게요. 우리 꽃미남님께서 제일 먼저 다녀가셨어요. 안녕하세요, 앤다님. 반갑습니다. 스와이스트 카페기 사장님이랑 생산 부장님과 분위기가 냉랭한 거 있죠. 말싸움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하나 설탕 꽈배기 하나 이렇게 튀겨서 먹고 있습니다. 수고하세요. 파이팅! 아이고, 오늘은 사장님과 생산 부장님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분위기가 조금 냉랭했다고 하네요. 괜히 옆에서 눈치만 보다가 이건 내가 끼면 안 되겠다 싶으셨는지 그렇게 하나 챙기시고 설탕 꽈배기 하나 챙겨서 슬그머니 빠져나오셨구나. 그래도 일하다 보면 의견이 다를 때도 있고 목소리가 커질 때도 있는 법이죠. 날리는 꽈배기 한 입에 기분도 풀리고 내일이면 또 언제 그랬냐는 듯 웃으면서 일하실 것 같아요. 수원 소재 꽈배기 가족분들 모두 오늘도 고생 많으셨어요. 사장님도 생산 부장님도 남은 저녁은 웃는 일만 가득하시면 좋겠어요. 희망해 주신 노래 조윤찬이 부르는 트레이스는 먼저 전해드렸습니다. 노래가 느낌이 참 좋은 곡이었어요. 이어지는 노래는 김연규가 부르는 스테이 라는 노래인데요. 제목처럼 곁에 머물러달라 하는 따뜻한 마음을 담고 있습니다. 바쁜 일상 속에서도 함께하는 사람들의 소중함을 느끼게 해주는

한국이라 오늘처럼 동료들과 하루를 보낸 분들에게 더욱 와닿을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희망해 주신 곡은 유신이 부르는 말하는 대로라는 곡인데요. 많은 분들이 좋아하는 희망의 메시지를 담고 있는 곡이죠. 생각하는 대로, 꿈꾸는 대로 이루어질 수 있다는 긍정적인 가사가 듣는 사람에게 힘을 전해주는 것 같아요. 오늘 있었던 작은 다툼이나 서운함도 훌훌 털어버리시고요. 다시 좋은 마음으로 내일을 시작할 수 있게 해주는 응원곡이 아닌가 싶습니다. 노래 전해드릴 거고요. 내일은 다 같이 웃으면서 하루를 보내실 수 있기를 바라볼게요.

다음 신청곡 가세요는 노래 필사배님 오셨습니다. 콘서트 메인 시간은 저녁 7시죠. 아, 시간 딱 좋다. 예나님의 드림 콘서트가 돌아왔어요. 티켓 구매 완료, 앞자리 착석 완료. 재미있게 즐겨볼게요. 티켓도 구매했겠다. 앞자리도 착석 완료했겠다. 응원 준비도 완료했겠다. 이제 남은 건 신나게 즐기는 일뿐이겠네요. 오늘도 객석 1열에서 누구보다 열정적으로 함께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항상 이 시간 되면 기다렸어요 하시면서 전해주시는데 감사해요. 오늘은 경쾌한 에너지가 돋보이는 비오네이퍼 그리고 세련된 멜로디와 중독성 있는 후렴구가 인상적인 원더걸스 그리고 여름이면 빠질 수 없는 대표적인 파티송을 희망해주신 노래의 주인공 소녀시대까지 이렇게 좋은 노래들은 빨리 듣고 가야죠.

너무 오랜만이다, 그쵸? 디퍼런트 디어즈 함께 하셨고요. 이어서 함께 하셨던 노래 비어레이포가 부르는 스마일 마스크 전해드렸고요. 마지막으로 함께 하신 노래는 소녀시대가 부르는 파티라는 곡이었죠.

여러분의 사연 계속해서 이어가 볼게요. 다음 사연은 우리 꿈치님께서 전해주셨어요. 예나님 안녕하세요. 저녁밥 먹고 걷기 운동 갔다가 추가로 약간 더 스트레칭을 하고 대기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선선하기도 해서 좋네요. 좋은 밤 시간 보내세요. 하루를 바쁘게 보내고 저녁 시간에 가볍게 산책을 하다 보면 몸도 한결 가벼워지고요. 마음도 차분해지는 것 같죠. 오늘 낮보다 기온도 조금 더 내려가고 선선한 바람까지 불어서 걷기 운동하기 참 좋은 저녁이었던 것 같아. 운동 마치고 돌아 스트레칭까지 꼼꼼하게 하셨다니 건강관리도 제대로 하고 계시네요. 이제 남은 시간은 좋아하는 음악과 함께 편안하게 쉬면서 하루를 마무리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오늘 신청한 노래들도 밤과 잘 어울리는 노래들로 신청해 주셨어요. 먼저 함께 하실 노래는 권진아가 부르는 그대만 보여요 라는 곡이에요. 사랑하는 사람을 바라보는 따뜻한 시선을 담아낸 곡이죠. 권진아 특유의 섬세하고 맑은 목소리가 더해져서 듣는 사람의 마음을 편안하게 만들어주네요. 이어서 함께 하실 노래는요, K가 부르는 별과 해라는 곡이에요. 밤하늘의 별과 낮에 비추는 해처럼 서로를 밝게 비춰주는 마음을 담고 있는 곡입니다. 청아한 보컬과 포근한 분위기가 어우러져서 밤 시간의 감성을 더욱더 아름답게 만들어줄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희망하신 노래는 백아연이 부르는 당신의 밤이 그만 불안하기를 이라는 곡입니다. 잠들기 전 문득 찾아오는 걱정과 불안을 다독여주는 듯한 가사와 따뜻한 멜로디가 인상적인 곡이에요. 오늘 하루도 수고한 자신에게 건네는 응원의 말처럼 들리는 노래이기도 해요. 걷기 운동으로 건강도 챙기고 스트레칭으로 몸도 풀고 이제는 좋은 음악으로 마음까지 편안해지는 시간 보내시길 바랄게요.

오늘 노래 상태가 안 좋은 것 같아서 이 노래는 제가 중간에 잘랐습니다. 오, 이상하네요. 제가 아까 음질 상태가 별로인 것 같아서 바꿨는데 이 노래도 아이고. 일단 다른 노래로 한번 전해드려 볼게요. 다음 사연은 우리 스위트님께서 전해주셨습니다. 주말은 잘 보내고 오셨는지요? 원래 힘든 월요일입니다. 숨만 쉬어도 힘든 월요일. 악당들 속에서 그럭저럭 잘 버티고 퇴근 후에 저녁 호다닥 먹고 세연단 후딱 다녀갑니다. 방송 감사히 잘 듣겠습니다. 꿈꾸는 당신을 응원하는 뿔 예나님을 언제나 응원합니다. 월요일은 누구에게나 쉽지 않은 날인 것 같아요. 주말의 여유는 아직 몸에 남아있는데 다시 일상으로 돌아와야 하니까요. 특히 오늘은 숨만 쉬어도 힘든 월요일이었다고 하시네요. 악당들 속에서 그럭저럭 잘 버티고 무사히 퇴근했다고 하셨는데 그 표현 속에 오늘 하루의 고생이 그대로 담겨있는 것 같아요. 그래요, 퇴근 후에는 저녁 드시고 세운단까지 후딱 들려주셨으니까 오늘 해야 할 일은 모두 완벽하게 마무리하신 셈이네요. 오늘 신청곡도 월요일의 저녁 감성과 잘 어울리는 곡들이에요. 먼저 이호욱이 부르는 소년이 어른이 되어 라는 곡은요, 시간이 흐르면서 자연스럽게 어른이 되어가는 과정과 그 속에서 느끼는 감정들을 담담하게 들려주는 곡이죠. 어린 시절 꿈꾸는 모습과 지금의 나를 떠올려보게 만드는 노래라 조용한 저녁에 더 깊게 와닿을 거예요. 그리고 이어지는 윈터의 그런 날은 제목처럼 문득 남이 몽글몽글해지는 하루를 떠올리게 하는 곡이죠. 윈터의 맑고 섬세한 목소리가 더해져 차분한 위로를 건네주는 듯한 느낌을 전해주는데요. 하루의 피로를 잠시 내려놓고 듣기 좋은 노래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KCM이 부르는 하루가 다가도록. 이 노래는요, KCM 특유의 호소력 짙은 보컬이 돋보이는 곡으로 한 사람을 향한 깊은 마음과 애틋한 감정을 담고 있습니다. 시간이 흘러도 변하지 않는 감성을 가진 노래라 많은 분들의 사랑을 받고 있죠. 월요일이라는 이름만으로도 지칠 수 있는 하루였지만 이렇게 방송과 함께하며 마무리하는 시간만큼 이 시간만큼은 조금은 편안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우리 스위트님 고생 많으셨어요. 토닥토닥.

오늘의 마지막 신청곡은요, 우리 체리님께서 전해주셨어요. 신청합니다. 룰라의 3, 4, 유키즈의 맴나이나니 부탁할게요. 이번 신청곡은 듣기만 해도 기분이 한층 밝아지는 추억의 댄스곡들을 준비해 주셨네요. 룰라의 스윙포, 이 노래도 너무 많이 알려진 곡이죠. 괜찮아, 잘 될 거야 라는 희망적인 메시지로 많은 사랑을 받고 있죠. 힘든 일이 있어도 다시 일어나 앞으로 가자, 나아가자 라는 긍정적인 에너지가 가득 담겨 있습니다. 발매한 지 오랜 시간이 지났지만 여전히 많은 분들이 응원성처럼 찾는 노래이기도 하죠. 이어지는 유키스 맵라이나니, 강렬한 비트와 중독성 있는 후렴구가 인상적인 곡이에요. 당시 무대마다 폭발적인 에너지를 보여주며 큰 사랑을 받았는데요. 지금 들어도 따라 부르게 되는 매력을 가진 노래입니다. 그리고 두 곡만 희망을 일단 해주셔서 제가 선곡을 하나 했어요. 여름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대표적인 시즌송 중에 하나인데요. 시원한 멜로디와 밝고 건강한 에너지가 가득 담겨있는 노래라 듣는 순간 기분까지 상쾌해지는 곡일 거예요. 무더운 날씨에도 지친 하루 끝에도 활력을 불어넣어 줄 수 있는 노래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과연 어떤 노래일까요?

꿈꾸는 당신을 응원합니다. 예나의 드림 콘서트. 여러분의 신청곡과 사연은 모두 다 전해드렸습니다. 퇴근하고 집에 돌아오는 길에 문득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오늘 하루도 끝났구나. 특별한 일이 있었던 날도 있고 평범하게 지나간 날도 있지만 집으로 향하는 발걸음만큼은 왠지 홀가분해지죠. 냉장고에서 시원한 음료를 다 꺼내 마시는 순간, 편안한 옷으로 갈아입는 순간, 좋아하는 음악을 틀어놓은 순간, 어쩌면 행복은요 거창한 계획보다 이런 소소한 순간들 속에 숨어있는지도 모르겠어요. 지금 이 시간 방송을 듣고 계시는 여러분들도 각자의 방식으로 하루를 정리하고 계실 텐데요. 오늘 하루도 정말 수고 많으셨어요.

꿈꾸는 당신을 응원합니다. 예나의 드림 콘서트.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신청곡들 주셨어요. 우리 꿈미남님. 내일은 기분 좋은 분위기에서 일하시길 바랄게요. 고마웠어요. 우리 필사배님, 오늘도 앞자리에서 고마웠습니다. 우리 꿈치님, 저녁밥 먹고 걷기 운동하고 나면 뭔가 기분이 좋더라고요. 선선하기도 하고, 저녁에 걷기에 딱 좋은 날씨였는데 오늘도 고마웠어요. 반가웠고요. 우리 스미트님, 숨만 쉬어도 힘든 월요일 토닥토닥 고생 많으셨어요. 네, 반가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신청곡과 사연 주셨던 우리 체리님, 노래 잘 들으셨는지 모르겠어요. 만나서 반가웠습니다. 다음 방송 예고해 드릴게요. 다음 방송은 우리 이니님께서 여러분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셔서 많이 많이 들어주시고 같이 도랑도랑 이야기도 나눠주시고 함께 해주시면 좋겠어요. 신청곡과 사연도 접수 시작했어요. 오셔서 많이 많이 남겨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어느새 드림 콘서트가 막을 내릴 시간이 됐네요. 한 주의 시작인 월요일, 숨만 쉬어도 힘들다는 이야기도 있었고, 대구는 부랴부랴 저녁을 챙겨 먹고

시청해 주신 분들도 계셨고요. 운동을 마치고 함께해 주신 분들도 계셨어요. 또 객석 1열에 앉아 드림 콘서트를 즐겨주시는 분들 덕에 오늘 방송도 즐거웠어요. 사실 하루하루가 늘 특별할 순 없지만 좋아하는 노래 한 곡과 따뜻한 사연 하나만 있어도 평범한 하루가 조금은 특별해지는 것 같아요. 오늘 여러분이 보내주신 이야기들도 누군가에게는 공감이 되고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위로가 되고 또 누군가에게는 작은 웃음이 되었을 거예요. 이제 남은 밤은 조금 천천히 보내셨으면 좋겠어요. 내일 해야 할 일은 잠시 내일이야 할 걱정은 잠시 내려놓고 오늘 고생한 자신에게 수고했다 이 말 꼭 전해주시길 바라고요. 여러분의 오늘 즐거운 시간이 되었길 바라면서 물러갈게요. 이니님과 더더 즐거운 시간 이어가시길 바랄게요. 예, 나왔어요.

사람은 하루에도 수천 번의 선택을 한다고 하죠. 무엇을 입을지, 또한 무엇을 먹을지, 누구에게 연락을 할까? 네, 그런데 이상하게도요, 가장 중요한 것들은 선택이 아니라 우연으로 찾아옵니다. 좋은 사람을 만나는 일, 또 잊고 지내던 추억을 떠올리는 일, 그리고 어느 날 문득 마음을 움직이는 노래를 만나는 일도 그렇습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에게 그런 우연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네, 잠시 바쁜 하루를 내려놓고요. 음악이 들려주는 그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보는 건 어떨까 합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니 인사드립니다. 네, 이런 말들을 하잖아요. 월요일은 원래 힘든 날. 네, 그렇지만 우리에겐 음악이라는 선물이 있기 때문에 그래도 조금은 덜 힘들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시간을 함께하면서 네, 미소 지을 수 있는 그런 두 시간의 데이트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많이 많이 반가워요. 네, 출발해 보도록 할게요. 네, 이니의 가요 풍경 출발합니다. 뮤직 큐. Yeah. We're sunny side. But after school.

우리님들께서 청취하고 계신 방송은요, 하늘호수 방송국 인예가요 풍경입니다. 네, 방송 청취하시는 방법, 세이쪽으로 접속하신 분들은 세이 라디오 이용하시면 되고요. 인나이브 쪽 역시 인나이브 라디오. 그 밖에 와우 라디오도 함께 하시는 분이 꽤나 되시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시간은요, 여러분들의 소중한 사연과 신청곡으로 이어갑니다. 네, 신청곡 남겨주실 곳은 인나이브 쪽 한 곳에서 받고 있습니다. 네, 한 가수의 곡은 한 곡만 되고요. 두 곡이나 세 곡 정도 여러분들의 간단한 사연과 함께 올려주시면 우리님들과 함께 만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인예 가요 풍경 11시까지 진행이 될 거고요. 사랑과 우정과 희망이 함께합니다.

네, 지금부터는요 우리님들의 사연과 신청곡 만나볼게요. 시작해 바쁘게 흘러가는 시간 속에 나를 네, 우리 필사마님 다녀가 주셨네요. 네, 한우로스의 풍경지기 이니님 사마 필사마가 왔어요. 네, 두 팔 벌려 환영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이니님, 오늘 저에게 머피의 법칙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요? 어떤 일이? 네, 오늘 아침 7시에 출근을 해서요. 3시에 퇴근을 앞두고 있던 2시 50분경 응급 상황이 딱 생겨버렸습니다. 눈물을 머금고 처리하고 나니까요. 시간이 글쎄 5시 10분. 잠시 내려놓고 네, 터벅터벅 멘탈 나간 채로 퇴근. 이니님 멍합니다. 오자마자 저녁 연어회 소주 한 병 반 먹었습니다. 잊어야죠. 오늘은요. 감사히 2시간 방송 잘 듣겠습니다.

네, 오프닝 멘트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는 계획대로 정해놓아도 되는 게 별로 없어요. 예기치 않은 일들이 이렇게 발생을 하거든요. 근데 응급 상황이라 어쩔 수 없잖아요. 그쵸? 그래요. 함께하는 이 시간만큼은 마음까지도 힐링이 될 수 있는 누나가 토닥토닥 해줄게요. 좀 나아지려나? 그래요. 11시까지 함께해요. 감사합니다. 네, 우리 필사마님께서 신청하신 곡은요, 이후에 다 괜찮을 거야. 네, 마음인 것 같아요. 네, 도요한의 늦은 안부, 김재환 씨의 달팽이, 네, 세 곡 신청해 주셨는데, 제 맘대로 세 곡, 랜덤으로 나갑니다.

네, 여러분, 월요일의 정의를 새로 내려볼까 해요. 월요일은 월요병 앓는 날이 아니라요. 사실 원래 요렇게 노는 날, 네, 줄임말이 아닐까요? 네, 아침부터 저녁까지 세상 진지하게 일했지만 밤 9시부터는 좀 더 놀아도 됩니다. 뭐 사장님도 퇴근하셨고 뭐 부장님도 아마 집에서 주무실 거고 뭐 이제 눈치 보지 말고 우리도 뭐 좋아하는 노래 들으면서 이 밤을 꽉 채워보는 것 어때요? 한 주의 시작은 파티처럼 말입니다. 눈부신 태양 아래서 우리 네, 함께하는 이 시간이 저만 즐거운 건 아니겠죠? 네, 우리 꽃미남님 다녀가 주시면서 여름 시리즈 노래를 신청을 해주셨네요. 안녕하세요, 이니 누나. 42 레벨 찍었어요. 네, 레벨업 해야 된다고 레벨업 막 이렇게 노래를 부르더니 드디어 네 레벨이 올라갔나 봐요. 야호 야호, 수고하세요, 파이팅. 네, 우리 꽃미남님께서 신청하신 곡은요, 여자친구의 여름 여름해, 오마이걸의 여름이 들려, 하이키의 여름이었다. 네, 세 곡 준비할게요.

네, 지금 시각 10시를 막 통과하고 있습니다. 이니와 함께하는 시간 오늘 11시까지 진행이 될 거예요. 사랑과 우정과 희망이 함께합니다.

0: 네, 월요일 밤 이 시간쯤 되면 머릿속에 아, 내일은 또 어떻게 버티나 하는 걱정이 슬금슬금 고개를 듭니다. 그럴 땐 마법의 단어가 하나 있죠. 네, 한번 써보는 거예요. 출근하기 싫다. 그래도 맛있는 점심을 먹어야지. 또 일이 너무 많다. 그래도 이니의 가요 풍경을 들으니까 조금 살겠네.
1: 더 생각나 손이 포개졌던 정류장에 아련했던 기억들이 자꾸 말을 걸어 가끔 내 생각하니 아픈 곳은
0: 네, 이 그래도 한마디가요 무뎌진 우리의 마음에 낯을 반짝반짝하게 닦아줄 겁니다. 네, 여러분의 그래도는 무엇이 있을까요?
2: 잘 참고 견뎌내요. 그댄 내가 없어도 행복해만 해요.
0: 네, 사연안에 너바라기님 다녀가 주셨는데요. 저는 처음 뵙습니다. 저희 하늘호수 방송국에선 낮에는 오시나 모르겠어요. 저는 처음 뵙는데 네, 함께하는 하늘호수와 함께 편안함이 묻어나는 저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신청하실 때는요 한 두 곡이나 세 곡 정도 넉넉히 네, 다음부터는 그렇게 해주시고요. 오늘은 잠깐 제가 낑겨서 네, 신청하신 곡 민망 버티면 돼? 네, 이거 한 곡 신청해 주셨어요. 네, 뵙도록? 네, 저도 처음 뵈요 하니까 그러네요. 네, 아무튼 한 곡 준비해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늘 평안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스위트님 다녀가 주셨네요. 반갑습니다. 언제 보아도 늘 보고 싶은 사람, 언제 들어도 마음까지 따뜻해지는 방송. 네, 무엇으로도 바꿀 수 없고 무엇으로도 대신할 수 없는 우주 최강 매력쟁이 나의 이니 누나 방.

네, 어제는 누구보다 더 행복하게 즐겁게 보내고 오셨는지요. 네, 노래도 불러드려야 했는데 말입니다. 네, 노래 불러주세요. 내일 갑자기 대표님이 내려오신다고 하네요. 갑자기 뜬금없이 저희는 메인이 아니라서 대충 보고 가시겠지만 그럼에도 금일봉이나 또 혹은 회식비 네, 같은 걸 마음 한켠에 기대해 봅니다. 네, 맞아요. 이렇게 뭐 대표님이 오실 때에는 뭐 응원 차원에서 오시면 혹시 더 기대할 수 있는 거 아닐까 싶습니다. 네, 조금 늦은 시간이지만 우리 이니 누나 방송 들으며 오늘 하루를 잘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오늘도 반갑고 고맙고 사랑합니다. 하트 꽁꽁꽁. 네, 꼭 기대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냥 가시려고 하면 뭐 잊은 거 없으십니까? 이렇게 얘기해야죠. 네, 아무튼 신청곡 김종국 씨의 I love you, 영케이의 아마도 사랑인가 봐, 이석훈 씨의 내가 너에게 하나 바라는 건, 네, 세 곡 함께 할게요.

이니님. 네, 이니님 안녕하세요. 네, 꽁치님 반갑습니다. 네, 저녁밥 먹고요. 대기하면서 쉬고 있는데요. 갑자기 이빨 금으로 때운 것에 일부가 떨어졌습니다. 아이고 이런.

네, 때운 지 10년은 더 된 것 같은데요. 떨어져서 내일 아침에 치과에 가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예전에 이가 불안정할 때요. 그런 상태에서 뭐 먹다가 깨져서 임플란트 한 적도 있어서 이번에는 물로 된 것만 먹고요. 치료받으러 가려고요.

네, 심야 시간대가 되면서 배가 급격하게 고파오는데 오늘은 마트에 다녀오려고 합니다. 야무지게 음료로 된 것 네, 챙겨와야 할 것 같고요. 이니님 오늘도 반갑습니다. 이번 주도 힘찬 한 주 보내시기 바랍니다 하셨는데요. 네, 마트는 다녀오셨나요? 마트 털어 왔나요? 맛있는 거 많이 갖고 왔나요? 네, 치과는 남자분들이 더 무서워한다고 하는데 우리 꽁치님은 치과 가는 거 어때요? 그래요. 별거 아닌 걸 덜덜덜 떠는 남자분들인데 우리 꽁치님은 치료 잘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신청하신 곡이요. 투모로우 바이 투게더의 데자뷰, 네, 온앤 오프의 바이 마이 몬스터, BAP 대박 사건, 네, 세 곡 함께 할게요.

네, 이번에 사연은요, 우리 코만 고침님 사연입니다. 그 전에 자리에서 하루를 날씨라는 주제는 할 말이 없을 때 꺼내는 가장 만만한 이야기인 줄 알았는데, 살다 보니 솔직한 안부 인사하기도 하더군요. 저만 유난히 날씨를 타는 줄 알았습니다.

네, 그런데 알고 보니 사람들은 생각보다 계절에 충실하게 살아가고 있더라고요. 햇살이 좋으면 괜히 기분이 좋아지고 또 비가 오면 이유 없이 감성에 젖고 더우면 세상 모든 게 귀찮아집니다.

낮에 태양은 한여름인 척 열심히 달려오는데 밤 공기는 아직 봄을 못 잊은 듯 살짝 선선하네요. 낮에는 에어컨을 찾고 또 밤에는 이불을 끌어당기는 걸 보니 계절도 아직 마음의 결정을 못 내린 모양입니다. 그래서인지 6월은 뜨거움과 여유가 공존하는 1년 중에 가장 사람 냄새 나는 달이 아닐까 싶네요. 마치 누구처럼.

네, 요즘 같은 날씨가 가장 애매모호한 것 같아요. 저도 사무실에 가면 뭐 에어컨을 막 틀고 있어서 가디건을 걸쳤다 입었다 놓았다 막 이러거든요. 네, 감기가 떨어지질 않는 것 같아요. 네, 아무튼 덥거나 춥거나 저는 그래도 더운 것보다는 추운 게 난 것 같습니다. 네, 우리 코만 고침님, 그래요. 날씨를 타지 말고요. 아무것도 타지 말고요.

하지 마요. 음악만 타시길. 네, 그냥 우스갯소리예요. 인피니티의 그의 여름, 레이나의 한여름 밤의 꿀, 데저트의 지평선의 완벽한 소멸이 되어줘. 네, 세 곡 함께합니다.

네, 제 시간의 마지막 우리 흑장미님 다녀가 주셨네요. 네, 고3 막내가 자율학습 끝내고 늦게 와서요. 늦은 저녁을 먹고 왔어요. 화목은 와서 바로 씻으니 늦네요. 네, 날이 선선하니 좋아요, 언니. 여름답지 않게 오늘도 잘 듣습니다. 네, 오늘은 참 시원한 그런 하루였던 것 같아요. 그쵸? 네, 우리 흑장미님 오늘도 고생하셨고요. 편안한 밤 이어가시기 바랍니다. 신청하신 곡, 네, 루나의 솜사탕까지 함께합니다.

네, 오늘은 우리 흑장미님께서 예쁜 곡을 갖고 오셨네요. 그죠? 딘딘과 유주의 사랑인 걸까? 네, 지금 나가고 있는 곡은요, 에이프릴의 네가 좋아. 로나의 솜사탕까지 함께 준비가 되고요. 저는 여기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늦은 시간까지 함께해 주신 애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저는 여기서 인사를 드리고요. 이어지는 방송 우리 나는님과도 더 편안한 시간 이어가시기 바랍니다. 저는 내일은 모레는 없습니다. 목요일 네,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그리고 사랑합니다. 바이바이. 여러분 잘 자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사랑과 우정과 그리고 희망이 여러분들과 함께하죠. 하늘호수 24 난이 인사드릴게요.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전 시간 수고해주신 우리 이니님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한 주 동안 또 달려 주실 거죠? 예, 고생 많으셨어요. 새롭게 시작하는 월요일 여러분들과 즐거운 데이트하러 왔습니다. 여러분들도 함께 해주실 거죠? 자, 출발할게요. 나니의 가요 비타민 쇼톤문 올라갑니다.

예. 대화방에 지금 물고기가 한 마리씩 한 마리씩 뛰고 있어요. 여러분들 그 낚시 좋아하세요? 손맛이 장난 아니에요. 물고기 잡으러 들어오세요.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수요일까지인데 여러분들 그 녹음본 많이 제출하셨나요? 제가 매번 방송할 때마다 공지로 알려드리는데 이제 진짜 얼마 안 남았어요. 10일까지니까 빨리빨리 녹음해서 신청곡과 함께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6월 16일이 6월 16일 날 개국방송 예정이거든요. 여러분들의 소중한 참여 기다립니다. 한우로스의 하고픈 이야기를 녹음해서 간단하게 보내주세요. 너무 길면 안 돼요. 간단한 녹음본과 신청곡을 적으셔서 혁장민님한테 쪽지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정성 가득한 여러분들의 이야기를 송출해 드릴 건데요. 여러분들의 이야기는 가능한 한 많이 송출해 드리겠지만 뭐 송출 안 되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래도 많이들 함께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보내주신 분들 중에 세 분을 또 추첨해서 선물도 드릴 예정이니까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언제까지? 6월 10일까지. 이번 주 수요일이에요. 수요일날 지나서 보내면 안 돼요. 10일 지나면 안 되고요. 꼭 10일 전에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9일까지 보내주시면 딱 좋겠죠. 당일날 닥쳐가지고 보내주시지 말고 미리미리 많은 참여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행복한장 1님은 목소리가 나가게 되니까 부끄부끄 해서 못 보내신대요. 괜찮아요. 뭐 목소리 나가면 어때요? 우리가 뭐 목소리 듣자고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한우로스에 하고 싶은 이야기를 전달해 드리는 거니까 오히려 좋은 거 아닌가요? 여러분들의 많은 참

하시면서 우리 샤방샤방한 꽃미남님 다녀가셨어요. 반갑습니다. 더 스카웃 다시 태어나는 별 금요일 저녁 8시에 본방하고 출연자들이 아주 빵빵합니다. 예, 제 배도 빵빵합니다. 누가 더 빵빵할까요? 음원 토요일 저녁에 6시 이후 순차적으로 올라와요. 수고하세요. 화이팅 하시면서 다녀가셨어요. 예, 우리 꽃미남님의 신청곡 권은비의 푸를 청, 봄, 춘, 최아람의 길, 그리고 이재빈의 그날의 끝에 세 곡 함께 하겠습니다.

낚시 타임 일주일간 일요일까지래요. 지금 확인해 보니까 일요일까지라니까 여러분들 많이 낚시 하시기 바랍니다. 100개를 교환할 수 있는 숫자가 100개라고 하죠. 100개가 되면은 교환해서 비록 하나 하트 하나를 준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하나라도 열심히 낚시를 하시기 바랍니다. 신청란에 우리 꽁치님 다녀가셨어요. 반갑습니다. 우리 꽁치님은 주말 휴일을 잘 보내셨나 모르겠어요. 나니 누나 안녕하세요. 2시간 정도 전에 제 이빨 금으로 떼어놓은 것 중 일부가 떨어져서 지금 간식을 먹었는데 양치를 하려니까 겁이 나네요. 금니? 말로만 듣던 금니? 아이고, 근데 웃으면 안 되는데. 아, 말로만 듣던 금니. 우리 꽁치님한테 있었군요. 예. 떨어진 부분을 닦아도 되나 의문이 생기기도 합니다. 아무튼 살짝 닦고 내일 치과에 가서 치료받기 전까지 조심해야 됩니다. 음료만 마셔서 이 부담을 줄여보려고 했는데 다른 먹거리가 땡겨서 핫바는 먹었습니다. 이제 양치하고 내일 아침에 치과 가야 하는데 내일 오전에 중요한 일들이 있어서 언제 가야 할지 잘 행동해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도 반갑습니다. 즐겁고 신나는 심야 시간 보내세요 하셨는데 금리니까 금으로 또 떼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거기만 떨어진 데만 다른 색깔로 할 수는 없잖아요.

뭐 얼만큼 금이 갔는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꽁치님 이거 조심해야 될것 같아요. 어쨌든 뭐 양치는 할수 있겠지만, 너무 빡빡 문지르지만 않으면 괜찮지 않을까요? 아, 근데 조심하시지. 아, 금리라니까는 살짝 겁이 나네요. 아무튼 조심히 잘 다녀오시기 바랍니다. 어둠이 정인의 기대도 돼 윤미래의 세이 이수영의 빛

제가 오늘부터 보는 것 중에 하나가 참교육이라는 드라마를 봤어요. 근데 제목이 말해주듯이 교육에 관한 학교, 뭐 학생, 뭐 이런 내용이더라고요. 아직 다 보진 못했지만, 보면서 속이 시원하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요즘 학생들 보면은 부모님들도 그렇고 되게 아이들 그 교육에 되게 민감하잖아요. 진짜 아이들은 꽃으로도 때리지 말라고 하면서 선생님한테는 함부로 하는, 우리 때는 감히 있을 수도 없는 그런 환경이잖아요. 교권이 땅으로 떨어졌다고 할 정도로. 그걸 보면서 참 요즘 아이들 겁이 없다. 이거는 부모님들 책임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선생님도 좀 무서워할 줄도 알아야 되고, 또 반면에 선생님도 받아야 되는 분이잖아요. 그리고 또 따지고 보면은 선생님도 누군가의 자식이잖아요. 참 보면서 그때는 저 정도면은 죽었지 막 이러면서 어떻게 저렇게까지 애들이 망가지나. 요즘 아이들이 마약을 막 이러면서, 물론 드라마지만 현실에서도 있을 수 있는 일이라 생각하다 보니까 진짜 요즘 아이들 너무 겁없이 겁이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아, 나때 말이야. 우리 꽃미남님 그러시네요. 나때 말이야. 나 때는 죽었지. 회초리? 예. 몽둥이 막 날라다니고, 분필 날라다니고, 엎드려 뻗쳐하고, 나 말이야. 죽을 뻔했지. 군대? 요즘 애들 편한 거야, 뭐 이렇게 얘기하듯이. 참 세상이, 저는 요즘 들어서 그래요. 군대 가기 싫다고 하는 사람들 되게 많은데, 나때 말이야 36개월

갔다 왔는데 막 이러면서 말씀들 하시잖아요. 근데 들어가면 되게 금방 나와요. 금방 나오고 아이들이 군대를 갔는지 이거는 뻑하면 휴가 나오고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예, 아, 좀 길게 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 만큼 예, 휴가 가는 것 같아요. 요즘 군대는 월급도 많이 주고 계속해서 빅스의 걷고 있다 K2의 노래죠. 오랜만에 듣는 곡입니다. 사랑을 드려요. 에일리의 첫눈처럼 너에게 가겠다. 세 곡 이어서 들어볼게요.

예, 사랑과 우정과 그리고 희망이 여러분들과 함께합니다. 한우로수 24 나니엘 가요 비타민 함께하고 계시고요. 지금 시간 11시 58분 가리키고 있습니다. 루트원의 노래죠. 약속 그리고 맞이의 기다린 시간보다 함께할 시간이 더 많아. 그리고 CN블루의 노래죠. 그러나 꽃이었다. 이렇게 세 곡 함께할게요. 오늘도 여러분들 듣고 싶어 하시는 노래 있으시면 신청란 게시판 네, 올려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철님 반갑습니다. 예, 아이오아이의 갑자기란 노래 함께 했고요. 이무진의 청춘만화 수제 밉다가 그립다가 이렇게 두 곡 이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잘 쉬다 오신 거죠? 주무시다 오셨다고 했는데 오늘 쉬는 날 잘 쉬다 오셨을 거라 생각해요. 즐거운 시간 되셨으면 좋겠네요.

예체 시간 신청란 마감선 그었고요. 예, 제 시간 마지막 신청 예, 신청란의 주인공이죠. 꼬맹이 쩡이님. 예, 다녀가셨어요. 반갑습니다. 체인의 캐치캐치 10cm의 스토커 스티커 사진이 부르는 21학번이 부르는 스티커 사진. 예, 이렇게 담아주셨어요. 예, 준비해놓고 있습니다. 우리 꼬맹이 쩡이님 감기가 좀 오래 가는데 맨날 저한테만 잔소리 하지 말고요. 우리 쩡이님도 건강관리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환절기마다 감기 걸리는 것 같아서 거의 1년 내내 예, 감기와 함께하는 것 같아요. 나보다 더 건강관리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맨날 나한테만 잔소리야. 예, 아무튼 건강관리 좀 잘 하시길 바랍니다. 꼭이요.

어떤 분이 종일 술 한잔 하지 않았을까? 먹고 자고, 먹고 자고, 먹고 자고, 또 먹고. 아니야, 먹고 자고, 먹고 마시고 자고, 먹고 마시고 자고, 이러지 않았을까요? 터보의 노래입니다. 어느 재즈바, BAP의 노래죠? 커피숍. 저는, 커피숍을 더 좋아하니까, 저는 커피숍 가고, 그 어떤 치즈바를 가고, 그러지 않을까? 숙희의 잡을 수 없이 멀어지는 이라는 곡까지 세곡 들어볼게요.

공지사항 아직 시간이 좀 남았으니까 아직도 제출 안 하신 분들 우리 흑장미님한테 제출해 주세요. 하고 싶은데 망설인다. 그럼 일단 하고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16일 날이 저희 개국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10일까지 내일 모레 내일이죠 이제 오늘이 12시 넘었으니까 화요일이고 내일까지니까 될 수 있으면 여러분들이 많은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행복하셨나요? 즐거우셨나요? 나니엘 가요 비타민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예, 새롭게 시작하는 한 주 여러분들 잘 시작하셨나요? 뭐 나름 기분 좋았던 하루를 보내신 분들도 계실 거고요. 또 그렇지 못한 분들도 계실 거고요. 6월 한 주도 그리고 6월 한 달도 여러분들 알차게 잘 보내시고요. 요즘 일본에서 태풍이 되게 일찍 시작됐다고 하죠. 6월 태풍으로는 진짜 초강풍. 근데 그 태풍 이름이 장미더라고요. 예, 위력이 어마어마하다고 하죠. 올해 들어서 첫 태풍이기도 한데 다행히 우리나라에는 피해가 없었지만 올해 우리나라를 지나갈 태풍이 한 두세 개 정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큰 피해 없이 여러분들 미리미리 잘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하늘오스자키 나니였습니다. 쇼덤 내려갈게요.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꽃미남님, 꽁치님, 철님, 꼬맹이쩡이님 고맙습니다. 그리고 선물 담아주신 꽃미남님, 철님, 꼬맹이쩡이님, 꽁치님, 행복하자 일님, 그리고 익명님, 아연님, 예, 선물 감사드립니다. 안에서 밖에서 안으로 시청해 주신 분들 고맙습니다. 추천 눌러 주신 분들 고맙습니다. 예, 오늘도 여러분들의 따뜻한 마음 가지고 오늘 하루도 잘 보내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저도 꿈나라로 예, 여러분들과 함께 가겠습니다. 우리 꿈속에서 만나요. 이따 밤 11시에 또 올게요. 오늘도 고맙습니다.

헤드로스 가족분들 반갑습니다. 밤사이 편히 주무셨습니까? 좋은 아침입니다. 2026년 6월 9일 화요일 아침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날씨 전해드립니다. 당분간은 30도를 웃도는 더위 걱정은 없겠습니다. 오늘도 예년 이맘때 초여름 날씨에 이어질 텐데요. 북쪽에서 신선한 공기가 내려오면서 주 후반까지는 30도를 밑돌겠습니다. 다만 대기가 불안정해서 소나기 구름이 발달하겠는데요. 오늘은 강원 남부 내륙과 강원 산지, 경북 북동 산지에 오후 한때 소나기가 지나간다고 합니다. 양은 5mm 안팎으로 많지는 않겠지만 돌풍과 벼락, 우박을 동반해서 요란하겠습니다. 오늘 고기압의 영향으로 전국이 대체로 맑겠습니다. 강한 일사에도 주의가 필요한데요. 일부 남부 지역은 자외선 지수 최고 단계인 위험 수준까지 치솟겠고요. 중부와 호남, 경남 지역은 오존 농도도 짙어지겠습니다. 현재 내륙 곳곳에 안개도 짙게 껴 있습니다. 이 시각 서울 16.4도, 부산 18.1도로 어제와 비슷하게 출발하고 있는데요. 한낮에는 서울과 대전 28도, 광주는 30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내일은 오전부터 중북부 지역에 비 예보 있고요. 주말부터 다시 30도 안팎의 더위가 나타날 전망입니다. 날씨 정보 전해드렸습니다.

조금 전까지 좋은 음악 전해주신 연인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도 기분 좋은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저희 한우로수 방송은 여러분들의 신청곡과 사연으로 채워져 방송이 됩니다. 방송 참여 방법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신청곡과 사연은 인라이브 게시판 통해서 남겨주시면 되는데요. 먼저 로그인하신 후에 왼쪽 메뉴에서 랭킹 누르고 목록의 실시간 선택하면 1위에 저희 한우로수 방송국 있습니다. 채팅 누르고 대화방 오시면 화면 오른편에 있는 녹색 원연필 아이콘 보이는데요. 연필 버튼 눌러서 신청곡 사연 등록해 주시면 됩니다. 듣고 싶은 가요로 간단한 사연과 함께 주시면 됩니다. 다만 트로트나 경음악, 팝송, 랩, 제이팝, 영어 가사가 대부분인 곡은 신청을 하셔도 선곡이 안됩니다. 같은 가수의 노래도 두 곡 이상 선곡 안 되고요. 바로 전 시간에 방송된 곡도 중복해서 보내드리고 있지 않으니 다양한 가수의 곡으로 넉넉하게 남겨주시면 저희가 선곡을 해서 보내드립니다. 신청곡이 어려우시면 사연만 주셔도 되고요. 사연이 조금 부담스러우신 분들은 신청곡만 주셔도 괜찮습니다. 대화 함께 참여하고 싶으시다면 PC 이용하시는 분들은 인라이브 홈페이지, 모바일은 인라이브 어플 통해서 실시간 소통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사연과 듣고 싶은 노래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기는 인터넷 FM 라디오의 중심 한우로수 방송국이고요. 전 좋은 아침인 가요의 터보입니다. 지금 시작합니다.

오늘 첫 번째 사연 그루미 선데이님 다녀가 주셨습니다. 잭스키스의 무모한 사랑 듣고 계시고요. 에너지의 사랑 만들기, 솔리드의 잠든 널 포켓 속에 청해 주셨습니다. 시대를 호령했던 남자 아이돌들 노래 모음이네요. 한가한 화요일이 되겠어요 라고 주셨는데 오늘 물량이 많이 없나 보죠. 예, 가끔 그런 여유가 꼭 필요한 날도 있죠. 늘 바쁘게 달리다 보면 놓치고 지나가는 것들도 많으니까요. 오늘은 잠시 숨 고르게 하는 마음으로 좋아하는 음악도 듣고 차 한잔의 여유도 즐기면서 편안하게 보내면 좋겠습니다. 특별한 일이 없어도 충분히 좋은 하루가 될 수 있으니까요. 신청곡과 함께 여유로운 화요일 보내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힘내세요.

걸 아이유 라일락 임가영 그밤 아래 우리 둘 청해 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토버님, 휴일 잘 보내고 오셨나요? 어제 저녁 준비하면서 설거지 하면서 씻으면서 자기 전 새벽 2시까지 열심히 낚시질 했어요. 한번 시작하니까 손맛에 중독되어서 놓을 수가 없더라고요. 이벤트가 재미지네요. 토버님도 손맛 보셔요. 방송 감사하고 좋은 하루 보내세요 토버님. 네, 지금 화면에 계속 입질이 오고 있죠. 네. 저는 뭐 휴일 잘 보냈습니다. 네. 어제 낚시 이벤트 한다고 하더니 하루 종일 낚시에 푹 빠져 계셨군요. 저녁 준비하면서 설거지 하면서 씻으면서도 계속 하셨다고요. 정말 제대로 손맛에 중독된 듯 한데요. 결국에 새벽 2시까지 예, 계속 하셨다는 걸 보니까 이벤트가 많이 재밌나봐요. 손맛이 주는 짜릿함이 사람을 중독시키는 거는 현실 낚시나 게임 속 낚시나 비슷한가 봐요. 오늘은 살짝 졸릴 수도 있겠지만 그만큼 즐거운 시간 보냈으니까 좋은 기분으로 하루 시작하길 바랍니다. 신청 사연 고맙고요. 청곡 함께 보내드립니다. 오늘도 행복하세요.

필사마님 다녀가 주셨어요. 쿨의 해변의 추억. 이 아니고 이 여인이겠죠? 예. 볼빨간 사춘기 여행 클론 도시 탈출 청해 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터버님. 저는 오늘도 모닝근무입니다. 햇빛은 쨍쨍, 모래알은 반짝이는 부산이에요. 저는 어제 퇴근 시간 10분 전에 응급 상황이 생겨버려서 3시 퇴근할 거 5시 10분에 퇴근해버렸습니다. 열도 받고 멘탈도 나가고 해서 술 좀 먹었더니 속에서 파도가 세게 몰아치네요. 역시 술은 기분 좋게 먹어야 다음날도 안 힘든가 봅니다. 하여튼 오늘도 잘 버텨보겠습니다. 한우로수와 함께 말이죠. 감사히 잘 듣겠습니다. 근데 추가 근무하면 추가 수당 받지 않나요? 일이 많이 힘드셨나 봅니다. 오늘도 모닝 근무 중이신가 봐요. 예, 사연 보는데 퇴근 10분 전에 응급상황 발생이라는 문장에서 예, 뭔가 이렇게 한숨이 턱 나오던데요. 다 끝났다라고 생각하는 순간에 예상치 못한 일 생기면 몸도 마음도 더 지치죠. 3시에 끝날 근무가 5시 넘어서 마무리됐다니 어제 정말 고생 많았네요. 이 쌓인 스트레스와 열받는 마음 달래려고 한잔했는데 후폭풍이 센가 봅니다. 부산 바다보다도 더 출렁이는 아침을 보내고 계신 모양인데요. 빨리 속이 풀리기를 바라봅니다. 그래도 어제 일은 어제 두고 오늘은 새로운 마음으로 시작하길 바랄게요.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야옹스님 다녀가 주셨어요. K-윌의 사랑이 시작돼요. 이렇게 거미의 그리운 날 정해 주셨어요. 터보님, 아기가 곧 6개월이 되는데 이유식 공부 조금씩 하고 있어요. 시작하기까지 열흘 정도 남은 것 같아요. 요즘 제 손목이 자꾸 저릿저릿 아프네요. 쉬어가며 집안일 하려고요. 오늘도 잘 듣습니다. 좋은 시간 보내세요. 벌써 아기가 이유식 할 때가 됐군요. 처음 이유식 준비할 때는 뭐 설레는 마음도 있지만 이것저것 또 알아봐야 할 것도 많아서 공부할 게 참 많더라고요. 열흘 정도 남았다고 하니까 앞으로 또 새로운 육아 단계가 시작이 되겠네요. 손목이 많이 안 좋으신 모양이에요. 아기가 이제 점점 크면 안아주는 시간도 많고 집안일을 하고 그러다 보면 손목에 무리가 가죠. 육아는 쉬는 시간이 정해져 있지 않다 보니까 이 몸이 보내는 신호를 놓치기 쉽습니다.

쉬운데 얘기한 것처럼 집안일을 조금씩 나눠서 하고 틈틈이 손목 쉬게 해주는 게 좋겠습니다. 엄마가 건강해야 아기가 더 건강하게 또 돌볼 수 있으니까요. 너무 무리하지 말고 오늘은 할 수 있는 만큼만 하면서 여유 가져보시길 바랍니다. 이유식 좁이도 차근차근 잘 해내고 손목도 조금은 편안해지길 바랄게요. 오늘도 행복하세요.